0: 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2: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3: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2: 둘째,
3: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셋째,
3: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2: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3: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4: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 TBS 교통정보
6: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 가양대교 남쪽 방면으로 다리 위 3차로의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또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나와서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여파로 뒤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요. 내부 순환로가 성수방면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성동 분기점 부근도 정체입니다. 분당수사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북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 또 서양고속도로 고속도로 중에는 목포 방면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순탄터널 부근입니다.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여파로 안산 분기점부터 순산터널까지 정체입니다.

홀츠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저런 곳에서도 자라나 싶을 만큼

콘크리트 틈에서도 풀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풀을 흔히 잡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인디언들의 언어에는 잡초라는 말이 없었다고 해요. 모든 식물과 동물에는 각자의 영혼이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작물과 잡초를 굳이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런가? 나도 쓸모없는 잡초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 그 쓰임을 모를 뿐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전음하게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9월 20일 화요일 첫 곡, 따로 또 같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참 그리운 분들이네요. 이주원 형님, 나동민 형님, 강윤원 형님. 여기에 전인권 선배도 같이 있었죠? 그때 전인권 선배 이름은 목소리 안 들리는 것 같고, 이 음반에서는 나동민과 이주원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곡 제목은 플립이었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잡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면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들이 나중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 어느 순간 참 고마운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이 될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디에서 쓰일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유기님 오셨군요. 인디언 이야기 하시니요. 오래전 영화 거기에 주먹 쥐고 일어서 한참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부르던 시절 생각이 웃음 짓네요 하셨어요. 저는요, 지치다 잠든 영혼. 멋진데요? 지치다 잠든 영혼. 아, 생각을 못 해봤네.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기타 치다 쓰러져. 아니, 너무 쓰러지나? 그러면. 그렇죠. 케빈 코스터너가 나왔던 영화예요. 늑대와 춤을. 거기 보면 인디언들의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뜻이 주먹 쥐고 일어서. 유기님은 지치다 잠든 영혼. 저는 기타 치다 쓰러져. 괜찮은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만약 이름을 짓는다 하시면 어떻게 이름을 지어보실 것 같으세요? 한번 본인들의 이름을 한번, 인디언식의 이름을 한번 지어서 보내주시면은 한번 또 웃어보겠습니다. 6832님 어서 오십시오. 함디님, 현우 피디님 반갑습니다. 몇 해 전 지인들과 여수 금오도 갔을 때 해풍을 이기고 담벼락에 핀 꽃을 보며 힐링했더랬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참 자연이란 것이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 소중한 것, 소중하지 않은 것 하나가 없습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요. 자연을 이기는 과학이, 사람의 만든 어떤 인조물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자연이 최고 같습니다. 3983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형님. 강화도로 낚시 왔습니다. 너무 행복한 기분으로 폭성 출석해요. 어서 오십시오. 강화도 가서 무엇을 낚고 계실까요? 인생을 낚고 계실까요? 시간을 낚고 계시나? 신청곡 하나 보내드립니다. 강호 달님이 꼭 안아주세요. 가능하죠? 야, 알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강화도. 낚시를 잘 몰라가지고 저걸 보면 우와 좋네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낚시 보면 라면 언제 먹나요 이 생각밖에 안 되니 참 답답하죠. 신청곡 이따 저희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고요. 한춘의 폭성 오늘 3부, 여러분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돼요. 어제 몇몇 분들께서 보이는 라디오 안 돼요 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셔서 안 되실까요? TBS FM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일 것 같은데요. TBS 시민의 방송으로 가시면 안 보이고요. 그리고 그 해시태그로 가죠. 함춘호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크송 라이브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어제는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춘의 폭성 라이브 해시태그 달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희는 어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3부는 스페셜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깊은 가성과 독보적 음색으로 정말 오랫동안 살아온 가수예요. 조관우 씨. 그리고 오늘은 조관우 씨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관우 씨의 음악적 재능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 조이 씨 함께 할 겁니다. 왜 나오실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찾아오십시오. TBS 라디오 함천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사진도 그렇고요.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앱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곡, 그리고 신청곡.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점점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야, 재밌어요. 아,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화요일에 열린 눈보라, 눈으로 보는 라디오. 오! 블루아이드 캣님, 진짜, 저희가 TV 방송에 나온 싱어 천장 공연 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잘안 읽는데, 우연히 그 밑에, 우연히가 아니구나. 웬만하면 그 댓글 보면,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잘안 보는데, 뭐, 밑에 한글 딱 열려있는데, 뭔가, 보고 싶은 글을 하나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블라이드 캐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듀얼올맨의 환생이라고. 야, 극찬 아니에요, 극찬. 어렸을 때, 듀얼 올맨 브라더스의 음악을 살짝, 한때 또 빠졌던 적이 있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듀얼 올맨의 환생이라니. 그 좋은 거죠? 좋은 거. 저 혼자 지레짐작하는 거 아니죠? 자, 눈으로 보는 라디오, 눈보라.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TBS FM. 아, 이게 TBS를 적으시고요. 한칸 띄고 FM 하면 검색에 더잘 뜬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는 유튜브로 잘안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댓글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여행 스케치예요, 운명. 그리고 조기찬 씨 오늘 요즘 성적이 좋습니다. 자주 저희 방송에 나옵니다. 약속 두 곡 듣겠습니다.

조규찬의 속성 함께 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 운명. 조규찬 약속. 두 곡 함께 했는데요. 여행 스케치는 지금 두 분이 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이 운명이라는 곡은 완전체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접하는 여행 스케치의 또 다른 스타일의 음악이었습니다. 맞아요. 완전체. 윤사라 씨, 작사가 윤사라 씨. 또 불렀죠. 윤사라 씨는 지금 제 옆방에서 진행하고 계신 EFM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고 해요. 황희규 PD. 아,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멋진 분을 아내로. 조기찬 씨의 약속 들으면서는 아, 정말 재능 있는 음악인이다, 뮤지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곡도 잘 쓰죠, 노래도 잘하죠. 거기다 아이 그쪽도 그러네. 사모님을 좋은 분 만나셨네. 하, 오늘 다두곡다이 좋은 사모님들을 두고 계신. 직업이 남편인 분들이 계셔요. 직업이 뭐예요? 아, 전 남편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그런 분들 참 부럽지는 않지만 왠지 그런 분들의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하하하하 옆 동네 댓글까지 소개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는데, 옆 동네까지 오셔서 영상을 봐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인사를 드려야겠죠. 다양한 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하나하나 참 소중한 글들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예지아파파님께서는요, 추노 형님 안녕하십니까? 한때 인디언식으로 이름 짓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제 인디언식 이름이 바람을 걷는 날개였어요. 오, 멋진데요? 바람을 걷는 날개. 오, 바람을 걷는 날개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겠네요. 유기님께서, 함디님은 이렇게 쓰시죠? 기타라 쓰고 전설이라 부르리. 아, 너무 멋지잖아요. 뭐예요, 이게? 부끄럽게. 이건 합시다. 여러분, 퀴즈 갈까요? 부끄러울 땐 빨리 다른 것으로 전화하는 것이 좋죠. 자, 오늘 함 퀴즈 해보겠습니다. 매년 9월 22일이요. 오늘이네요. 세계 이것 없는 날. 뭘까? 1년 중단 하루만이라도 이걸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인데요. 아, 이것 없으면 하루가 정말 힘든데. 하루 중, 1년 중 하루라도 이걸 타지 말자. 그러고 보니 저는 억지로 일이 없어서 지켜지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상징적인 캠페인. 1997년 프랑스의 한 구도시 라슈로에에서, 라로쉐에서 시작됐고요. 2001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인사동 가면 막아놓죠, 길을.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대기오염과 소음, 교통체증을 줄이자는 취지죠.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짐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탈 것이죠. 휘발유나 경유. 요즘은 전기 등을 이용해 움직이고 우리가 매일 출퇴근할 때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비행기, 2번 자동차. 내가 제주도에서 산다면 매일 출근할 때 이걸 탈긴 할 텐데, 비행기를 탈 텐데, 그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매일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것 무엇일까요? 1번 비행기일까요? 2번 자동차일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준비했습니다. 혜은이의 띠띠빵빵, 그리고 노래하는 김광석의 뒤바퀴로 가는, 뒤바퀴? 뒷바퀴 아니고 두바퀴죠? 두바퀴, 큰일 났다. 발음 안 된다. 다시 해볼게요. 김광석입니다.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

0: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함춘의 폭성 함께 오 계십니다. 오늘 함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동차였어요. 이렇게 예시곡을 이렇게 많이 잘 보내드리는데 너무 그냥 내놓고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일주일에 한 번만 운행하지 않아도요. 차 한 대당 1년에 약 285.4kg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56주, 54주. 아, 엄청나네요. 하루에 배출하는 양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와, 대단한데요. 이게 차가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도 이용해보고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렇게 차를 덜 타보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432님 정답 2번 자동차입니다. 함춘의 폭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983님께서 낚시보다 어려운 함 퀴즈. 낚시하더라도 꼭 놓칠 수 없는 함 퀴즈. 정답 자동차입니다. 이게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셨고요. 그래도 아픈 직을 위해서 그래도 저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탄답니다. 양심이 있는 거.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죠. 조그마한 양심. 안 탈 수는 없고. 그래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이게 전기가 쓰인다. 전기가 쓰이려면 또 환경을 오염시켜야 되는. 어렵네요. 6934님께서 죄송합니다. 오늘 타면 안 되는 날인데 여권 재발급하러 나왔어요. 정답 2번 자동차입니다. 앞으로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이야, 저도 좀 동참해보도록 하죠. 야. 오늘은 특별하게 선물 받으실 분을 세 분을 선정했네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7417님 2번요. 두 살 우리 손자가 좋아하는 자동차예요. 수족구 증세가 있어 손자 데리고 빠방이 태우고 병원 가야 됩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예, 손자, 사랑하는 손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잘 데리고 병원 다녀오십시오. 1387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정답은 자동차예요. 예, 제 차는 디젤이고요. 오늘도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디젤, 우리나라가 디젤이 조금 휘발유보다 조금 쌉니다. 나가보니까 서구 쪽에 그런 유럽이나 미국 쪽은 디젤이 비싸더라고요. 디젤이 아마 제작 단가가 더 높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차들은 다 휘발유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산업을 위해서 쓰이는 경유를 좀 면세를 많이 했죠. 그래서 디젤이 조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틈새 어느새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8169님께서 정답 자동차 하셨고요. 축하드려요. 요즘은 자동차 핸드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와 핸드폰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죠. 제가 너무 편리함에 물들었나 봅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오늘의 함 퀴즈였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세 분요. 7417, 1387, 8169 이 세 분 축하드리면서 세 분께서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십시오. 이유는 아시죠? 아니면 선물이 정확히 못 갈 수도 있거든요. 3984님 신청하신 강호달님 꼭 안아주세요. 이 곡도 선물로 같이 나갑니다.

강호달님 꼭 안아주세요. 이어서 선우정아의 그러려니 두곡 듣고 왔습니다. 나무 제주어 수집가님께서 선우정아의 그러려니 이곡 너무 좋아해요. 가을에 딱 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가을 분위기 무진 나네요. 가을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 이 피아노 선율에 맞춰 그 위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6832님께서는 함디님,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저의 하우스 뚝길에

밤이면 고라니가 나와요. 아, 자동차 라이트에 비친 고라니 모습이군요. 어우, 야, 밤에 위험하겠습니다. 조심조심 다니셔야 할것 같습니다. 와, 눈이 부실 텐데, 아유,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한곡 듣죠? 루시드 폴입니다. 꽃이 된 사람.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조남분기점 부근에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고요. 주변 통행량도 많아서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방면 통행량 꾸준합니다.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부터 영동대교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도 성수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정체고요. 또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중랑교에서 장안교 또 성동분기점 부근 각각 밀립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이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2: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알스튜어트가 1976년에 발표한 걸작이에요. Year of the Cat 올렸습니다. 같은 이름의 앨범 Year of the Cat의 타이틀곡이자 싱글 차트 8위까지 올랐던 이 곡, 마치 한편의 이국적인 가을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독보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트랙을 들을 때마다 늘 감탄하게 되는군요. 곡 전반을 채우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악기들의 앙상블이죠. 찰랑거리는 어쿠스틱 기타와 서정적인 피아노 리프 위로 나일론 어쿠스틱 기타 솔로와 일렉트릭 기타 솔로, 그리고 후반에 터져나오는 듯 그 낭만적인 색소폰 연주까지. 야, 이 모든 선율이 한 치역은 넘없이 완벽한 가을 풍경을 그려냅니다. 울조리듯 나직하게 흐르는 알스튜어트의 지적인 보이스 또한 참 매력적. 야, 지적인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 알스튜어트의 목소리예요. 이 곡은 낯선 여행지 모로코에서 운명처럼 마주친 신비로운 인연과 일상을 벗어나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내는 찰나의 낭만을 노래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지는 묘사와 함께 고양이의 해라 불리는 미지의 시간 속으로 빠져드는 그 몽환적인 감성은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화요일 아침 알스튜어트의 이 유려하고 낭만적인 선율에 가만히 기대고 보시면서 마음 한편에 극한 가을의 여유를 담아가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스튜어트의 목소리예요. Year of the Cat.

0: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설레고 더 기다려지죠. 이 특별한 손님만 찾으실 때만 문을 살짝 아주 귀하게 하는 귀한 자리예요. 자, 스페셜 초대석. 오늘도 반가운 만남 준비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노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늪. 그리고 님은 먼 곳에. 이거 나도 좋아한단 말이야. 꽃밭에서. 정말 명곡들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벌써 누군지 아시겠죠? 마음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예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조관희 씨 모셨고요. 인사 한번 하시죠.
1: 예,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1: 한 2년 됐죠?
0: 그래요?
1: 인사드리고.
0: 예.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아들만한 아버지 없다. 아버지가 좀 부족해요. 뛰어난 아들 나왔습니다. 우리 뮤지션 조휘 씨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조휘라고 합니다.
0: 요즘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다녀요. 그쵸? 힘들죠?
2: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1: 아직도 제가 업고 다니는.
0: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좋아요. 관우 씨는 뭐

0: 정말 애들 어려울 때 나오셔가지고 정말
1: 예.
0: 큰 힘이 되셨는데, 오, 이 조이 씨가 날이 갈수록
1: 네.
0: 어른이 돼서 나오네. 제 아기 때 봤거든요.
1: 당연하죠.
0: 아기 때
1: 이건
0: 봤는데 그때
1: 글쎄.
0: 뭐 피아노 친다고
1: 아, 그건
2: 아,
1: 둘째.
2: 그건 제 동생입니다.
0: 그래?
2: 예.
0: 첫째나 둘째나 뭐 비슷한
2: 맞아요, 맞아요.
1: 시기에요. 그렇죠.
0: 근데 지금 뭐 음악 방송 출연했었어요? 우리 조이 씨는?
2: 예, 음악 방송 한두 개 정도는 나갔었는데 앨범 간 나고 나서 나갔었는데 아우 너무 떨리는 기억이죠, 사실.
0: 그래요. 그 라디오는 경험이 있어요?
2: 라디오도 사실 아버지랑 같이 해서 나온 거는 5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좀
0: 그래요.
2: 꽤 됐어요. 예.
0: 괜찮아. 오늘 내가 자기하고만 얘기할게. 아, 자, 그리고 오늘 또저 피아노 쪽에 저쪽 피아노에 조명을 안 줬는데도 빛나는 거는 왜 그럴까? 저 인물이 좋네요.
1: 잘생겼죠?
0: 자, 마이크를 안 줬는데 피아니스트 누구예요? 크게 외쳐보세요.
3: 네, 박준형입니다.
0: 와, 박준형 피아니스트예요. 저희가 보통 건반이라고 하지 키보드를 세팅하는데
1: 네.
0: 제대로 된 실력자를 모실 때는 우리가 피아노를 세팅하는데
1: 와, 그러게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0: 제대로 된 실력자인데 이 피아노가 이게 좀 먼지가 쌓였긴 해요. 근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어려워가지고.
1: 아, 저는 스튜디오에 그랜드 피아노 있는 거 처음 봐요.
0: 피아노가 좀 조율이 엉망일 텐데 그래도 마음으로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조건우 선생님, 아버지, 아드님 다 음악가족이십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1: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라디오 들으시다가 아니 어디 나온다는 거야? 보고 싶잖아. 유튜브에서 TBS 띄고 FM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분에게 궁금한 것, 목격담, 추억 있으신 분들 TBS 앱이나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문자가 지금 푸른덧님께서 기억하는 생의 한 장면. 1994년 더웠던 여름 이른 아침 학교 가는 버스 안 배우 김현주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가려진 코 튼튼 이거보다 한 옥타브 높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관우님
1: 네, 반갑습니다.
0: 하셨고요. 예지역 아빠님께서는 관우 형님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휘군 안녕하세요. 3대가
2: 안녕하세요.
0: 모두 음악을 하신다니 나라에서 상제합니다. 관우 형님의 팔세토 창법 너무 그리웠다고.
1: 아유, 예.
0: 팔세토 창법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나와달라 좀 청을 드렸어요. 바쁜데 일주일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3983님께서 관우 형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아들 휘군의 인물이 아빠보다 훨씬 좋네요.
2: 아버지보다 그냥 좀 많이 클 뿐입니다. 인물은 아버지가 더 좋으시고요.
1: 그런 얘기 하지 마.
2: 아버지 배우시잖아요,
1: 배우가 뭐 얼굴 잘생겨야 해?
2: 나는 잘생긴 배우죠, 그래도.
0: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현장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찐 아빠와 아들의 관계거든. 자, 우리 피아노 연주자 이름 제가 자주 부를 텐데요. 다시 한번 부르죠.
1: 박준형입니다.
0: 박준형. 와,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뮤지션을 또잘 챙기는 사이인데, 우리 조이 씨는
2: 네.
0: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긴 한데,
2: 예.
0: 아빠하고 이렇게 음악 같이 하잖아요.
2: 예.
0: 아빠하고 음악을 할때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2: 사실 지금 도움드리고 있는 거는 공연 때뭐 코러스 이런 것도 도움드리고 있는데, 녹음할 때나 이럴 때도 가끔씩은 찾으세요. 비슷하게. 근데 아버지의 음색이 좀 날카롭고 좀 얇은 편이시라면은 저는 음역대도 많이 낮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 두껍거든요.
0: 목소리가
2: 예.
0: 중후하고 좋은데.
2: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풍부하게 코러스를 넣고 싶다. 뭐 이럴 때는 저를 찾아주시더라고요.
0: 그래요?
2: 예.
0: 그치, 우리 PD가 지금 왜 이렇게 뭘 손 흔들고 그럴까요? 아, 우리 연주자 얼굴 좀 보여달라고. 마이크 말하라고. 마이크 있어요, 거기?
3: 네, 마이크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래요. 이야, 그래요. 자, 저는 우리 조관우 씨가 명창 조통.

0: 한결 선생님의 아들인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느낌이? 아버님이 정말 명창이시다라는 소개가 아버지가 더 조명받을 때 좀 기분이 그렇지
1: 아니요, 저는 저희 아버지, 할머니 뭐 다 위대하신 국창이시고 명창이시고 네. 했기 때문에 네. 전 데뷔할 때부터 가렸어요. 아버지, 할머니를. 그리고 저는 데뷔할 때부터 아버지, 가리구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분들께서 용케 알아내시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명창이고 국창이기 때문에 제가 거 이상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만큼 근데
0: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1: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0: 아니 휘는 어때요? 휘는 그럼 휘는 아빠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마음 가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똑같죠. 대신 그래도 아버지는 할아버지와는 장르가 다르잖아요.
0: 아 장르가 다르. 네. 그거 중요하잖아.
2: 근데 저는 사실 장르가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그런 거라 저도 부담되죠. 사실 아버지가 가요계의 그 끝을 가셨던 분이니까.
0: 지금도 끝을 가고 계시죠?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요.
1: 어느 쪽 끝을.
0: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느 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린 끝을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연주도 하고 편곡도 하고 코러스도 하고.
2: 저는 악기 연주로는 안 하고 노래만 보컬 쪽으로만 좀 도와드리고 제 동생이 이제 악기를 좀 했는데
0: 둘이 합쳐놓은 것 같아.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얍삭하고 얘는 살빨 아무리 빼라 해도 통통하고 얼굴 크기가 더 크고
2: 맞아요.
1: 근데 악기는 이제 군악대 가서 색소폰을 좀 불긴 했는데 그 뒤로는 근데 같이 그 악기를 시켰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하고
0: 달라요.
1: 요 놈은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음악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0: 자 우리 네. 음악 5대째 음악을 하고 있는 집안이에요.
2: 네.
0: 야 근데 오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 조관우 씨 때문에 집을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사는 곳이 있어요. 예.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그 인천 부천 쪽에 사는데
2: 예.
0: 거기 갈 때마다 조관우 씨 얼굴이 길거리에 너무너무 많이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러다가 요즘 지나가면서 안녕 관우야? 공연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렇죠? 공연 얘기 좀 해주십시오.
1: 예, 이번에 부천에서 네. 부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지금 콘서트를 준비하고 지금 하고
0: 네.
1: 있고요.
0: 네. 그러니까
1: 이번 콘서트 내용은 제가 형님한테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고 제가 과거에 음악했던 형님들이 재즈를 하셨던 장흥규 씨나 그 색소폰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음악을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팝발라드 R&B 뭐 소울 뭐 그런 음악을 통틀어 해서 이제 팝페라도 잠깐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 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비지스 같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0: 야,
1: 그런 목소리
0: 그립다.
1: 예. 그래서
0: 야 비지스보다 훨씬 낫지 우리 조건호 씨가 아
1: 그래서 이제
0: 조건호 씨 같은 목소리 아빠 같은 목소리가 한 명 그리고 휘가 같이 합류하면은 딱 비지스인데
1: 맞아요
0: 아 조지스인데 조지스
1: 조지스
2: 발음을 좀
1: 그 앞에 조자가 좀
0: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음악을 이번에 보여주는
1: 예, 이번에 뭐 클래식도 들어가고 재즈도 들어가고 또 소울 펑키 디스코까지 해가지고 좀 제가 여태까지 음악했던 걸 좀 다양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제가 여태까지 준비를 이렇게 나눠서 했다면
0: 네.
1: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0: 기대됩니다.
1: 예, 지금 많이 우리 준용 군이나 젊은 우리 뮤지션들이 굉장히 지금 실력 있는 사람들로 좀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0: 밴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몇 인조가 네. 무대에 올라가요?
1: 이제 클래식이 4인조
0: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 4인조
1: 예, 예,
0: 그리고
1: 이제 밴드는 6인조
0: 와.
1: 예, 코러스가 이제 3명 예, 그리고 이제 뭐 축하 해주러 오는 손님, 뭐 파핀현준 등 그때 경기장 하시는 분들 뭐
0: 오시는구나. 예, 파핀현준하고는 정말 그 우리 관우 씨 공연 때 파핀현준은 늘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예, 늘 나왔어요. 파핀
0: 그렇죠.
1: 연주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0: 제가 파핀 연주를 처음 본 것도 관우 씨랑 공연을 할 때 그때 애기 파핀 연주이 나왔었거든요.
1: 맞죠.
0: 그랬군요. 야, 기대된다. 다양한 예. 뮤지션들. 자, 그러면 밴드들이 실력이 좋잖아요.
1: 예, 요즘 그렇죠? 친구들. 예.
0: 아.
1: 뭐, 아직까지 형님처럼 깊게 있게는 못 들어가도
0: 말은 그래도. 고마운데 왠지 기분이 씁쓸하네요.
1: 깊이는 뭐 마이클 탐슨 그 깊이가 뭐 통키타게 뭐 최고니까
0: 연습 많이 하겠어요. 우리 준영 씨
3: 네.
0: 어때요? 우리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계로서 선배님이시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같이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3: 네.
0: 어때요? 음악을 같이 하면서 받는 감동이 많을 것 같은 장르가 다르잖아.
3: 아, 맞습니다.
0: 요즘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음악적인 장르는 아니잖아요.
3: 아, 네.
0: 어때? 한번 칭찬 좀 좀 띄워주고 싶시오.
1: 칭찬 안 해도 돼.
3: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장르들을 이제 소화를 이제 하시는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저희는 받쳐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0: 부천 시민회관 정말 좋은 극장에서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오랫도록 준비를 했잖아요.
3: 네.
0: 와, 이 팬분들이 많이 와주실 것 같아요. 지금
3: 그렇죠.
1: 근데 사실은 아까 뭐 제 그 광고 뭐 보셨다
0: 했잖아요. 프레카드 걸려 있잖아요.
1: 근데 사실은 시작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급하게 시작한 거 아닌가 했는데 사실은 우리 저 준영 군이 지금 모든 걸 지금 관리해서 지금 네. 다 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이 제일 많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뭐 비지스에게다가 그 얼씬 앤 파이어도 얘기했는데 이제 대부분 목소들이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분하게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 중에서 얼씬 앤 파이어 비지스 걸 꼭 해달라는 팬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0: 좋네요.
1: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0: 볼거리 들을거리 많겠는데요.
1: 글쎄 형님이 좀 많이 비싸지만 하면 제가 형님 뭐
0: 봐. 헛소문 동네방네 헛소문 나가지고 큰일 났네. 휘건 어때? 아빠 무대 공연 준비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네. 아빠의 공연 준비는 어떤 건 장점이고 어떤 거는 제가 좀 이렇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습니까?
2: 아기 때는 사실 그냥 즐거웠죠. 뭐가 힘든지도 모르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0: 그래 밥도 많이 먹더라 그때 너희들 보니까.
2: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코러스의 도움을 드리기로 하고 나서 밴드의 일원으로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왜냐면은 화음을 외우는 일도 그렇겠지만 아까 준영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음악이 너무 다양성이 많고 장르가 맞아요. 많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게다가 아버지 노래가 가성이 많은 위주의 곡들도 있고 또 진성의 위주의 곡이 있으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성으로 이제 코러스를 도움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진성을 내야 될 때는 가성 때문에 목이 쉬어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0: 가성이 쉽지 않죠?
2: 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코러스를 도움을 드리면서 진짜 와 이거 목을 변환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죠.
0: 그 아빠가 예. 이 창법이 약간 전문 용어로 변모가 들어가요. 앞에는 태가 들어가고요. 아빠 목소리 정말 신비로워요.
2: 아, 되게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것저것 음악 들으면서 보컬이나 이런 거를 듣고 나서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와. 아, 우리 아들도 잘했으면 좋겠다.
1: 예, 방송이라요.
0: 아, 그래요? 예.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1: 좀 올라타요. 술 한잔 먹을 때.
0: 아니, 아빠가 오늘 손을 좀 불편하게 하고 나왔어요. 혹시 휘군이 올라탄 거 아니죠?
2: 아유, 아니에요.
1: 그러면 아무리
0: 자 우리 박준영 피아니스트가 이번 음악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브레인이잖아요.
1: 예.
0: 오늘 또 관우 씨 음악을 도와주러 나왔잖아요.
1: 예.
0: 근데 저렇게 피아노에 앉는다는 건 이 음악성이 좋다는 거거든.
1: 예.
0: 어떻게 피아노를 연주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한번 잠깐 들려줄 수 있어요?
3: 네, 그럼 오늘 치는 곡 한번.
0: 한번 해볼까요? 아니, 미리 다른 거 해봐요. 아니,
1: 다른 거 해가지고.
0: 이거 아낍시다, 우리.
1: 갑자기 치라면.
0: 아니, 뭐 한번 편한 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 앞에 그 볼륨 만지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걸로 본인이 편하게 한번 소리 한번 잡아보세요.
1: 점점 커지나?
0: 오, 이제 지금은 지금 소리가 점점 편안하게 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멋지게 야 그러다 종환우를 모신 게 아니라 오늘 박주영 모신 거. 가수가 피아니스트 옆에 서잖아요. 한번 서 보세요. 네. 어떻게 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쓸 거예요. 아,
1: 이거 벗고 정체하지? 네.
0: 저거 한번 이야 그림이 좋은데 카메라가 괜찮은가요? 어디? 이제 관우 씨도. 아 이렇게 소리가 나네. 관우 씨. 관우 씨도 거기 이렇게 볼륨 부족한 만집니다.
1: 이야, 리허설을 이렇게 하는구나.
0: 이 리허설인가? 감을, 야, 진짜 눈치 빠르다. 이렇게까지 설렜는데, 우리가 노래 한 곡 안 들을 수 없잖아요.
1: 아, 바로요?
0: 그래서 제가.
1: 야, 기타는 형님이 쳐주셔야 될까요?
0: 그렇지. 기타가 뭐가 중요하건데.
1: 아, 중요하죠.
0: 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조관우 씨 정말 명곡들 많죠? 에, 저는 원곡자의 느낌도 너무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곡 들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이 여길 누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저희가 꽃밭에서를 라이브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저 들으시면 안 되죠. 적어도 문자는 하나 보내주셔야지 해야 되는데 저도 한번 소리 한번 내보겠까요?

0: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휘야, 예. 박수 한번 칠까요?
1: 아, 철신한 모드로.
0: 좋습니다.

0: 연주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노래가 잘 안 됐네.
1: 와. 야, 아니 우리 방송에서 우리 준혁 씨.
2: 네.
1: 멋있다.
2: 아유,
1: 와. 고마워요. 내가 또 오늘 또.
2: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젊은 피를 또 이렇게 한번 딱 이 빨대를 딱 한번.
2: 아니 제가 아, 제가 아니, 너무 영광.
1: 너무 멋있다.
2: 그러니까.
1: 이 공연장에선 얼마나 감동일 거예요. 그렇죠.
0: 아 근데 사실 우리 지금 한 번도 안 맞춰 보고 지금 한 거잖아.
1: 이 라이브.
0: 아 근데 거예요. 사운드가 이렇게 젖어서 나오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진작에 와서 할 걸. 처음에 마이크가 너무 커가지고.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왜 고맙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제 아들 부르기 전에 마이크를 다 잡아놓고. 네.
1: 야, 조간우와 함께한 꽃밭에서였습니다. 오리고리님께서 이거 왜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런 귀효광이라니 오늘 지각이네요. 아 이렇게 하셨고요. 3983님께서 이 관우 형님의 꽃밭에서를 이분이 어릴 적에 들으시고요.
0: 네.
1: 관우 형님이 원곡자인 줄 아셨다고.
0: 그랬죠. 많은 분들이.
1: 맞아요.
0: 네.
1: 뭐 워낙 정훈이 선배님의 곡도 명곡인데.
0: 아 그럼요.
1: 이 조관우의 목소리로 불려진 꽃밭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꽃밭에서가 이게 좀 아름다워야 되는 곡인데 관우 씨가 부르면 이렇게 처절한지 모르겠어요.
0: 그 꽃밭이 모래밭도 되고. 근데 사실은 그 정훈이 선배님께서 칠레가 해줘서 또 그 금상 타셔가지고 워낙에 뛰어난 곡인데 사실 리메이크하기엔 굉장히 좀 부들부들 떨고 시작했는데.
1: 아, 너무 좋아요.
0: 예.
1: 예지아빠빠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마, 이게 조선의 발이 날리다. 아, 진짜. 발이 날리는 여기서 훨씬 낫지. 부천으로 오시죠, 부천. 부천 시민회관에. 6832님께서 아드님의 피아노에 맞춰 아버님의 노래 꽃밭에서. 어, 준혁 씨가 언제 아드님이
2: 됐어요? 아드님처럼, 아들처럼 잘 대해주셔가지고.
0: 다 아들 나이인데요.
1: 아버님의 노래 꽃밭에서 오늘 제대로 귀요광입니다. 조관우님 부자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내가 지금 떨려서 말 못해. 휘야 네. 어떡하니 아들이래. 아들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3: 식사 자리 할 때도 아들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동생 형동생 하기로 했어요.
1: 푸른돈님께서 리허설 때 필요 없다. 피아노의 박준영 기타의 네. 함춘호.
0: 아,
1: 바로 그 목소리? 조감이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휘씨.
3: 네.
1: 어때요? 아빠 노래하는 거 자주 볼 텐데.
3: 아, 늘 신기해요, 솔직히.
1: 아, 신기하죠.
3: 병이 없기도 하고. 신기하죠. 저 목이 어려운 걸 아니까.
1: 야. 근데 뭐, 그래도 우리는 항상 아버지를 넘고 싶은 마음이 강하잖아요.
3: 그죠.
1: 그쵸.
3: 근데 너무 높아요.
1: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자기 키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피가 또 그 R&B 그 뭐라 그럴까 그
3: 애드리브
0: 클래식 오렌지 무슨 어떤 가렌사라 그래 뭐 근데 그 이런 게 또 저 나름대로 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가길 바라고.
1: 멜리스마 같은 걸 잘하는구나. 이런 거를 잘하는구나. 멜리스마를
0: 근데 잘하는데 자꾸 비슷하게 음색이 나오면 조관우 흉내를 낸다. 자기를 자꾸 도망가요. 나는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닮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형님 옛날에는 우리 보컬 할 때는 형님 클래식을 좀 먼저 하셨지만 저희 보컬 할 때는 똑같이 흉내를 냈거든요.
1: 아 맞아요.
0: 예. 목소리, 기타, 뭐 드럼 뭐 전체가 똑같아져야 그 사운드가 좋았다고.
1: 그게 아마도 공부를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예. 그러고 난 후에야 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0: 다른 길이요.
1: 하면서 예. 뭔가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휘 씨는 어땠어요? 아빠를 보면서 계속 이제 음악에 대한 꿈을 켜놓고 또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3: 네네.
1: 아빠가 아까 얘기하더라고. 아 휘가 나보다 난 건 키가 커요 이랬는데 진짜 키가 커요?
0: 키만 커요.
3: 여자는 크고.
1: 아, 여자 위로 서보세요. 키가 얼마나 네. 크냐고. 저 마이크에 가서 한번 서보십시오. 뭐
0: 키가 어떻게 가서? 키가 어떻게 되냐고 묻으면.
1: 아니, 자기는 앉아. 빨리 앉아야지.
0: 아, 나는 안, 아.
1: 마이크 한번 키 맞춰보십시오.
2: 어? 맞아요? 자연스럽게.
0: 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난 모르고.
1: 그래요? 오. 그럼 헤드폰도 한번 써보십시오.
3: 아, 이러면
0: 오. 오, 지금 마이크 잘 맞을 거야.
1: 아, 아. 멋진데요. 아니 감독님 음악 한번 줘보십시오. 음악 한번. 음악 아, 한번. 어때? 잘 들려요?
3: 예, 잘 들립니다.
1: 더 키워도 되는 거예요?
3: 딱 좋아요.
1: 딱 좋아요. 희미해져가. 아, 그렇게 할 거야? 마이크 빼도 된대. 자,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셔야 되죠? 에너지 드링크 하나 마시고.
3: 이 말라가지고.
0: 이 노래는 형님이 다 치신 거예요.
1: 그래요.
0: 이 녹음. 야, 너 지금 야, 연주 직접 안 해주는데 다 녹음는 거야.
1: 마음은 지금 긴장되고 있어요. 자, 아버지를 넘습니다. 우리 조희군이.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아버지를 더욱 빛나게 해줄 멋진 아티스트로 무대 올라가는 조희군입니다. 그러나 코러스만 들 수 없죠. 우리는 오늘 조희군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한번 듣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3: 별빛이란 노래고요.
1: 누가 곡을 썼어요?
3: 작곡은 아버지가 도와주셨고 작사는 제가 했고 코러스는 또 아버지가 도와주셨고 선생님께서 쳐주셨고요.
1: 아, 그거는 부끄럽다.
3: 더 긴장돼. 그래서
1: 아, 그래요. 아, 살짝 맛만 봤는데 멋지네요.
3: 아, 감사합니다.
1: 야, 오늘 이후로는 야 조희 아버지다 이래 쇼가노가 어, 그 조희 아버지 얘기하는 거지.
3: 아, 그게 제 목표입니다 진짜.
1: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0: 호랑이가 고양이를 낳진 않는군요.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는군요. 이야. 근데 아빠는 모든 게 걱정이고 불안해요. 늘 옆에 알아보고 있으면 늘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너무 잘 들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부분. 아빠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2: 그렇죠, 있죠. 예.
1: 저도 아버지의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쪽에는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0: 저희 청취자분께서 네. 6832님께서 와, 이 허스키 보이스 매력인데요. 더하여 조관우님의 애드립이 들리는 목소리 그게 착착 감겨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 공감해요. 3983님께서 이 한 명의 뮤지션으로서 아버지 옆에 함께 서 있는 휘님의 모습 너무 멋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지 아빠님께서 휘군이 이렇게 멋지게 아버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니 관우 형님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2: 예, 기분 좋죠. 이게 좀 이제는 좀 내가 좀 벌었으니까 이제 얘가 좀 벌었을 것 같아요.
0: 아, 우리 열혈 애청자 유기님께서 가족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고 좋은 일인 듯 합니다. 라디오를 들으니요, 계속 아버님이 부르시는 듯 해요. 아, 젊은 시절 목소리 언제나 환하고 밝은 빛으로 빛이 나시기를요 하셨거든요.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공연 여기 잠깐 해보죠. 우리 준혁 씨.
3: 네.
0: 아, 이번 공연을 총 어떻게 보면은 지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휘에서 열심히 이제 엔진에 불 팍 피우서 달려가고 있는데 네. 우리 조관우님의 공연 이번 공연은 연습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고 야 이거 많은 관객들이 이번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 일단 이번에 그 여러 챕터로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이제 댄스 음악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예, 첫 번째인 거죠.
0: 완전 팔색조시죠.
3: 네. 그리고 그걸 또 다 소화하시니까 또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진짜 그거 조한 선생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또 진짜
0: 네. 앞으로 또 사랑받으려면은 그냥 형님이래.
2: 아 근데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한 살 차인데
0: 밖에서만 우리 제 아이도 음악하는데 그 뮤지션 하는 친구인데. 밖에서 만났을 땐 나이가 많이 차이 나니까 저한테 형님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딱 공연장에서 만났는데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음악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 이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 형 이렇게 아버님이라고.
2: 예, 그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어떤 무대가 제일 멋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 꼭 와서 봐야 된다는 무대.
3: 돈 주고 와서 봐야 된다.
0: 이건 TV에서 볼 수 없었다.
3: 이번에 또 조관 선생님께서 OST로 예전에 그 파페라 그리고 이제 또 상어를 사랑한 인어 이런 것들은 또 지금까지 콘서트에서 없었죠.
0: 어제 저희가 틀었습니다.
2: 네. 아 그래요?
0: 오, 좋더라고요. 네. 예,
2: 그게 요즘 뭐 중국에서 그 드라마 좀 보고서 그 노래를 그 중국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니 조관우 씨는 제가 가수인데 연기자로도 이미지가 많이 남아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아니 어떻게 연기가 주업이고 가수가 부업인지 않을까 싶을 만큼 연기를 맛깔나게 하시는데
1: 다재다능하시죠.
0: 그게 음악에서도 음악이 원래 그렇잖아요. 음악을 맞아요. 정말 진실되게 하는 거니까 연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이번에 공연 때 연기하시나요? 무대에서?
2: 아, 그걸.
0: 아, 그걸 안 해?
2: 예, 그건. 아니, 이번 공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우리 휘랑하는 곡들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2: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스맨파이어나, 비지스, 그 다음에, 우리 둘이 듀엣 맞힌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림이.
0: 몇 곡 해요, 몇 곡? 혹시 곡수로?
2: 휘랑 한 거의 서너 곡 해요. 네 곡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스맨파이의 렛츠그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복구 다 깔아가지고
1: 예. 어려운 곡만 주세요.
0: 좋겠다.
1: 어려운 곡만 같이 하자고.
0: 이 조명도 빛날 것이고. 자, 우리가 토크쇼가 아니고 음악쇼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서 들어볼 수 있는 곡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005년에 발표했던 다시 또 하루를 살아. 이 곡 좋잖아요.
2: 아, 이번에 저희 타이틀입니다. 콘서트 타이틀. 가을의 기적입니다. 그 대에 넣어서 이번에 합니다.
0: 오늘 손이 쫙 쳤거든. 일단 음악 들어야 돼.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가죠. 조관우입니다. 다시 또 하루를 살아.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자, 가을에 공연 앞두고 있는 조관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지 아빠님께서 아이번 공연 관호 형님.
3: 네.
2: 댄스 있나요?
3: 있죠.
2: 오, 본인이 직접?
3: 그럼요. 아, 제가 직접?
2: 어.
3: 아, 뭐 기분 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긴 할 텐데.
2: 그걸 댄스가 아니라 몸짓이라 그러지. 그
3: 몸짓, 예, 저는.
2: 몸짓, 몸짓 정도는 있고, 댄스는 예. 전문팀들이 있고.
3: 예. 아니, 저는 좀 맞춰보면, 일단 가사가 어디로 그런지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대로 좀 할 거고.
4: 조 씨 가문에 춤 DNA는 없어요.
2: 아, 그래요?
3: 근데 좋은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해줄
2: 그래요.
3: 것 같아요.
2: 정말.
3: 래퍼도 너무 좋은 친구들 나오고.
2: 우리가 공연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예. 실은 날짜가 언제인지 어떻게 한번 갈 수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4: 저희가 오는 10월 4일 일요일 날에
2: 며칠 안 나왔어요.
4: 예. 맞아요.
2: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고 갔으면 좋겠어. 우리 집이 너무 시끄러워. 조관우 흉관우라고. 와.
3: 좀 난심해 주세요.
2: 10월 4일.
4: 예, 10월 4일
2: 부천
4: 일요일
2: 시, 예. 시, 오후 몇 시?
4: 오후 5시에 합니다.
2: 부천 시민회관.
3: 네.
4: 맞습니다.
2: 이거 보러 가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서 사야 돼요?
4: 티켓 링크
2: 티켓 없겠지만 티켓 링크
4: 예, 예.
2: 좀 잘 알려 주셔야 돼요. 뭐 티켓 링크로 갔는데 거긴 안 보이고 뭐 예스 24 놀 티켓이라고 합니다. 놀 티켓
4: 맞습니다.
2: 그리고 티켓 링크 두 군데서 볼 수 있고요. 10월 4일입니다. 아, 표 없을 텐데. 큰일 났네. 명절 때 집에서 뭐 하십니까? 계속 예약해서 저 사석이라고 하지. 안 보이는데.
4: 네.
2: 그런데 한번 돈 주고 들어가시죠, 제대로.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이고요. 오후 5시 일요일이어서 좀 시간이 빨라요.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 여기 주차 넉넉합니다. 가시고요. 또 앞에 또 맛있는 맛집 많고요.
4: 아, 그래요?
2: 보려면 놀티켓, 티켓 링크 가시면 살 수 있고, 예.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조관우 부자. 조관우와 조희라고 해야 되겠다.
4: 아, 그치? 감사합니다. 예.
2: 조관우 부자 하지 말자. 조희 아빠, 조관우와 함께하는.
3: 아, 그거 괜찮네요. 잘 해봐, 좀.
2: 자,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준영 씨가 이끄는 6인조 밴드, 그리고
3: 클래식 사인조.
2: 야. 네.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귀한 시간 억지로 제가 부탁드렸는데 나오셔서 감사해요.
3: 아니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2: 공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3: 자주 뵙고 싶어요.
2: 네. 네. 저는 내일 아닌가? 내일 뵙죠?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안녕.
3: 예,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하라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돌발 상황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입니다. 6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주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장수에서 서운 분기점 사이 5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통일로 부근 4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고양에서 통일로 사이 4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어서 뒤로 가양 대교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도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는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차고 여파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새 장관에 대해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성남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뉴욕에 도착한 직후인 현지 시간 21일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입니다. 북한이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중요 전투무기 체계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관련 소식을 전하며 시험 발사 현장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 발사체가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인다며 적어도 활공 비행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거리, 탄두부 고도 등 사격 결과까지 공개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그제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한가위 보름달이 오후 5시 34분에 뜨고 밤 11시 31분에 가장 높이 뜨는 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 이같이 한가위 보름달이 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이번 추석 연휴 들어 차츰 구름

0: 구름이 늘겠고 추석 당일에도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는 쉽지 않다고 예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이트를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시민 민원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SNS, 온라인 광고 등의 링크 접속을 피하고 시 누리집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시민 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준공 40년을 맞는 서울 양천구 목동 9단지와 13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목동 9단지와 1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건축, 경관, 교통 등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준공 40년을 맞는 목동 9단지는 이로써 41개동 지상 49층 3,900여 세대 대단지로 거듭납니다. 또 목동 13단지는 26개동 지상 49층 3,800여 세대 대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서울 용산구는 거침없는 용산개발 실현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의 추진 공정과 주요 현안을 챙기는 통합공정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어제 김경대 구청장 주재로 제1회 정비사업 통합공정점검회의를 열어 주민이나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관리조정관을 연계해 현장 중심의 조정 중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추분을 하루 앞둔 오늘도 전국의 낮과 밤 기온차는 10에서 15도, 내륙 일부는 15도 이상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4도, 습도는 42%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4: 니하오
5: Bonjour
6: 안녕하세요.
7: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

0: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송내 부근 5차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개항에서 송내 사이가 정체고요. 지금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송파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길 월계 1교부터 상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는 성동 분기점 부근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으로 염창나들목 주변과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정체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서울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영국의 여행 문화 매체 타임아웃이 선정한 건데요. 익성동 골목에는 오래된 한옥이 남아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포장마차가 줄지어 있고 또 그 사이로는 요즘 감성의 카페와 가게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죠. 오래된 건 오래된 대로 두고 그 위에 새로운 재미를 하나씩 더해가는 동네. 아마 그게 종로 3가의 멋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중심은 잃지 않되 새로운 것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합니다.

오늘 첫곡 바비킴의 골목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앞에서 서울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 익성동 골목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정말 오래된 한옥도 남아있고,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서 외국인도 또 내국인이 우리가 가도 참 좋은 곳이거든요.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아, 요즘은 참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만의 중심은 잃지 않되 새로운 것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경제도 기본은 지키되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갈 필요가 있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만 9천 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의 공적 주택 119만 호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약 24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 호는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호를 새로 공급합니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전체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7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형 평형을 늘리고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간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SNS 의존도를 줄이는 데는 이용시간 제한보다 직접적인 위험 경고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SNS 화면에 정신건강 관련 경고문을 보여주고 이용 욕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정신건강 위해와 관련이 있다는 경고문의 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도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일정 시간 이용한 뒤 휴식을 권고하는 안내는 효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직접적인 경고가 이용자에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SNS에 정신건강 위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SNS 과의존 위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추석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최근 5년 사이 약 40% 늘어서 평균 2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추석 기간 송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모님 세대에게 보낸 용돈은 평균 21만 3천 원으로 2021년 15만 4천 원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평균 19만 원, 30대 22만 원, 40대는 24만 3천 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도 커졌습니다. 자녀들이 받는 명절 용돈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학생은 평균 7만 1천 원으로 학생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고등학생은 8만 6천 원, 대학생은 9만 1천 원이었습니다. 용돈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매년 같은 금액을 드린다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물가를 반영한다는 응답이 30%, 가족과 상의한다는 답변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투표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투표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앞에 여는 말에서 영국의 한 매체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종로 3가가 뽑혔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은 만약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온다면 흔히 가는 관광지 말고 여기는 꼭 보여주고 싶다는 장소가 혹시 있으세요? 네.
1: 그렇죠. 종로 3가도 물론 아주 좋은 곳인데 저라면 그 전주 한옥마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 다녀왔는데 그 한옥마을이 너무 좋은 게 그 전체적인 한옥 가옥도 좋지만 그 골목골목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비빔밥, 전주 비빔밥도 맛있고
0: 너무 맛있죠.
1: 또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막걸리도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해주면 우리 한국의 멋도 더 잘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간 김에 남원도 좀 들렸다면
1: 그렇죠. 너무 좋죠.
0: KTX 타고 이렇게 좀 들어보면 되니까. 코스
1: 좋아요.
0: 괜찮죠.
1: 그렇죠. 네.
0: 군선 팀장님.
3: 우선 저는 이제 전라도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도
1: 네,
3: 참 멋들어진 곳들도 정말 많기도 맞죠. 해요. 근데 저는 그 숲을 좀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산 속에 있는 템플스테이나 네, 이런 곳들을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려서 좀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방향, 이 방향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오늘 아주 좋은 곳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재무 전문가로 나오신 건지 아니면 여행을 소개해주는 전문가로 나오신 건지. 자, 이렇게 여러분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경제 고민 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서산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불안해서 이제 하나둘 늘린 보험, 오히려 내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보험을 추가해야 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남길지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 나눠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가 된 주부입니다.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건강과 보험인데요. 현재 제가 들고 있는 보험은 총 11개,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보험을 더 들어야 하나 하고요. 그러던 차에 마침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동생이 득달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 어머, 언니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 어디 아파? 언니 이제 곧 6학년 되잖아. 얼른 나이 앞자리 바뀌기 전에 꼭 들어야 될 보험이 있어. 지금 안 들어두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
5: 그래? 내가 하루하루 몸 컨디션이 다르긴 해. 나이 먹는다는 게 슬프다 슬퍼.
4: 언니 지금 한가하게 슬퍼할 때가 아니라니까. 병원 기록 하나라도 더 남으면 병력 때문에 심사에서 다 튕긴다니까. 얼른 서둘려야 되겠다. 막차 놓치고 손 흔들어도 소용없어.
0: 놀리는 것 같다. 어쩌래.
1: 꼭 들어야 돼, 마이네.
0: 아, 동생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더 아프기 전에 뭐라도 하나 더 들어야 하나 싶어서 일단은 제 보험부터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막상 하나씩 살펴보니까 보험은 11개나 되는데 왜 가입했는지, 어떤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험이 많으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뭐 꼭 그렇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 생각하면 함부로 정리하기도 겁이 납니다. 새 보험을 더 가입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부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보험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꼭 좀 알려주세요. 네, 지인 설계사가 찾아와서 지금 안 들면 나중에는 나이 때문에 가입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저라도 좀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거든요. 사은자분도 그렇게 하나 둘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이 무려 11개나 됐는데 정말 보험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을까요?
2: 제 대답은 단칼에 아니오였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보험부터 좀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좀 전달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저희는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말씀 좀 전달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보험에 대한 이제 불안감만 키우는 건 좀 아닐까도 싶거든요. 그런데 사연자님의 이제 보험 증권을 하나씩 좀 열어보게 되니까 보험은 많은데 정작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셨습니다.
1: 네, 사연자님. 님은 매월 36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뭐 이걸 단순하게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하면 총 내시는 돈이 8,640만 원입니다.
0: 많다.
1: 많죠. 네. 그런데 보험료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달 한 달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50, 60대가 되면 뭐 암도 걱정되고 치매도 걱정되고 간병도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때마다 뭐 월 2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 이렇게 보험을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0: 사실 월 한 2, 3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좀 별 부담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게 하나 둘 늘어나면은 나중에는 꽤 큰 돈이 될 수 있는 것 잖아요.
2: 네,
0: 마치
2: 그렇죠.
0: 그 카드 할부값처럼.
2: 네, 맞아요. 그러니까
0: 모이고 보면 누가 이렇게 썼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2: 하나하나 사실은 이제 따져보면 별로 안 비싼 보험들처럼 네. 느껴지거든요. 2만 원짜리 한 건, 뭐 3만 원짜리
0: 맞아요.
2: 한 건.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쌓이다 보면 월 보험료가 이제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괜찮아 좀 보일 수는 있어도요. 소득이 줄어든 뒤에는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계속 다가오시는 연령대가 분명 가까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에는 지금 보험료가 얼마뿐인지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까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0: 그러면은 뭐 월 36만 원이라는 그 금액만 보고 많다 적다를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내는 보험료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겠죠?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사연자님도 보험 증권을 정말 한 뭉투기를 보내주셨어요.
1: 그래도 보관하고 계셨네요.
0: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왜 가입했는지, 뭐 어디서 어떤 보장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보험을 가입했고 어떤 보장이 되는지 정말
1: 맞아요.
0: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보험을 보면서 월 36만 원을 어떻게 20만 원대로 줄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보험료가 세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36만 원, 월 36만 원이면 정말 보험료가 많은 걸까요?
1: 그냥 숫자만 보면 저희가 항상 뭐한 100 단위로
0: 그렇죠.
1: 내시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0: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나운서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몸무게가 100kg 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은 100kg가 많이 나가는 걸까요?
1: 일단은 몸무게가 세 자리수면은 뭐 적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0: 그렇죠. 그런데 서장훈님처럼 키가 2m가 넘는다고 보면요.
1: 아,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 정도면 적당할 수 있죠. 2m에 100kg이 넘는 거면.
0: 그렇죠. 보험료도 사실 똑같습니다. 나이나 소득, 가족 구성, 그리고 기존 보험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건 보험료의 크기보다 그 돈으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1: 그렇겠네요. 뭐 월에 내가 200 버는데 36만 원이다 이러면 좀 많을 수
0: 그렇죠,
1: 있지만 뭐
0: 그렇죠.
1: 1000을 버는데 36만 원 이러면은
0: 적당할
1: 크지
0: 수,
1: 않을 수 있죠. 네. 그럼 사연자님의 보험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거는 어떤
2: 네,
1: 보험이었나요?
2: 우선 먼저 이제 갱신형 보험부터 좀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연자님에게는 2019년도에 이제 가입하셨던 3만 원대의 10년 갱신형 보험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만 원대니까 괜찮아 보여도 다음 갱신 시점에는 60대 초반에 한 번, 그다음에 그다음은 70대 초반에 한번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이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형 상품은 그때 이제 갱신되는 시점에 위험률이라든지 아니면 연령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가 올라갈지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3만 원, 뭐 60대도 3만 원, 70대도 3만 원 똑같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같은 갱신형이라도 몇 년마다 갱신되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먼저 그 갱신 주기를 확인하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사연자님에게도 5만 원대도 30년 긴 이제 갱신형 상품이 좀 있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오히려 좀 유지를 좀 권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이제 증권에 이제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갱신형이 나쁜 보험이니까 해지부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는 건지 현재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두 가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이제 반전이 좀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연자님께 오히려 암 진단비가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이 진단비를 좀 줄이자 이렇게 좀 권유를 좀 드렸어요.
1: 왜 암이 더 걱정되는 50대, 60대이신데 왜암 진단비를 줄이셨어요?
0: 사연자님의 암 진단비가 총 7천만 원이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7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다른 보장에 활용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암이 더 걱정되는데 왜 진단비를 줄여요? 라고 생각할 수가
1: 맞아요.
0: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암 진단비 정말 중요한 보장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을 쉬면서 생활비, 드는 거를 고 우리 암 진단비로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2: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50대나 이제 60대는 은퇴를 앞두고 분명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진단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이제 길어졌을 때에 대한 부담도 꼭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를 한 번에 받을 것이냐, 이 진단비에 대한 기준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치료가 길어졌을 때 얼마나 좀 반복적으로 보장을 또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같이 받으린 거죠.
1: 그러니까 암 진단비를 줄였다고 해서 암 보장을 약하게 만든 거는 아니네요. 오히려 진단 이후에 그 치료 과정까지 같이 보신 거죠?
0: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사연자님도 암 진단비를 아예 없앤 거는 아닙니다.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그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암 치료 관련 보장을 보완을 해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암 진단비는 진단받았을 때 받는 한꺼번에 받는 목돈으로 생활비를 쓰시는 거고 치료 관련 보장은 실제 치료 과정에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암에 걸렸을 때 그 한 번에 받는 돈뿐만 아니라 좀 치료가 길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요즘은 사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암 치료가 사실은 한 번의 수술로 끝나면 너무 다행인 거거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항암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일부 이제 표적항암치료제나 아니면 면역항암치료제처럼 고액의 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만 치료 방법과 그러니까 억제 또는 이제 약제 또는 이제 급여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본인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좀 차이가 날지는 이거는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보험이 어떤 치료를 또는 어떤 조건으로 보장을 좀 받을 수도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1: 근데 좀 궁금한 게 치료비가 그럼 많이 들 수 있으면 진단비를 그냥 뭐 한 1억, 2억 이렇게 크게 준비해서 그걸로 치료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이게 예전에는 그 네. 방법이 옳았거든요. 왜냐하면 1억, 2억, 3억, 5억까지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암으로 재택하시냐고도 여쭤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대에서 60대가 암 진단비를 그렇게 크게 올려서 보험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 보험료도 상당히 좀 많이 나갈 뿐더러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초 한 번만 딱 지급이 되고 그 담보는 사라지는 담보였잖아요. 하지만 치료비 같은 경우에서는 보장 이제 상품에 따라서 계속 치료당 반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비 일회성, 그다음 반복 지급 치료비 이 차이가 분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단비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진단비를 더 늘리시기보다는 당연히 현재 보장에 좀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님은 진단비 일부를 좀 줄여서 치료비 쪽으로 옮기신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암진단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네. 치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장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보장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비급여 암 치료를 받을 경우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드렸습니다.
1: 1년에 최대 1억 원이라고요? 오, 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만약에 내가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최대 5억 원이고, 10년이면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입한 상품에 이제 보장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치료가 맞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까지 다 맞아 떨어진다라면 네.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셨다라면 5년에 5억, 10년 동안이다라면 10억 원까지도 반복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 이제 지급 여부와 보장 금액은 상품의 약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 반드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암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진단비로 끝이지만 이런 치료비 보장은 상품의 보장 기간이 100세라면 보장 조건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겠죠.
1: 지금까지 그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그 보장은 좀 다시 정리되고 보험료도 어느 정도 줄었을 것 같은데 보험료가 이건 말고도 그러니까 진단비 말고도 또 세고 있던 곳이 있었나요?
2: 네, 바로 운전자 보험 한 건을 저희가 좀 찾아냈는데 네.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월 3만 원씩 내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는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 벌금 이 대표적인 운전자 관련 보장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만 가입을 했을 경우 만 원대로 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다 가능해집니다.
1: 아, 그래요?
2: 그런데 왜 3만 원 또는 5만 원 또는 10만 원까지 납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은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뭐 상해 담보 아니면 골절 아니면 사망 보험금 이런 이제 관련 쪽으로 이제 보장들이 계속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게 가입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0: 네. 네. 사연자님도 이미 다른 건강보험에 네. 상해 관련 담보 보장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도 운전자 보험에 또 비슷한 보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 불필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운전자 보장은 남기고 다른 보험과 겹치는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0: 해드렸어요. 월 1만 원도 20년이면 사실 240만 원이잖아요.
1: 큰돈이에요.
0: 그렇죠. 보험료를 줄일 때는 한 번에 큰돈을 줄이는 것보다 이렇게 만 원이나 2만 원씩 새는 곳을 찾아서 막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이렇게 하나씩 조정하고 그 실제로 보험료랑 보험 개수도 좀 많이 줄었나요?
2: 네, 우선 갱신 주기가 이제 짧았던 보험들은 이제 과감하게 좀 점검을 해서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
1: 네.
2: 암 진단비를 현재 상황에 맞게 또 조정까지 좀 도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이제 중복되는 부분까지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서 그 결과에 이제 월 36만 원이었던 보험료를 28만 원대까지 이제 낮추게 됐고,
1: 오.
2: 보험 개수도 너무 복잡했거든요. 11건에서 6건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0: 그런데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됐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 네.
0: 보험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또 무조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죠.
1: 네. 이 보험은 11개나 가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보험을 뭐 추가해야 하나 고민이셨던 58세 청취자님의 사연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머니특별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과 중복된 보장을 정리하고 과하게 준비된 암 진단비를 조정하는 대신 치료비 보장을 보완해서 보험은 11개에서 6개로 월 보험료는 36만 원에서 28만 원대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집 보험료도 뭔가 돈이 새는 것 같은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요.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나영 팀장님 앞으로 문자가 왔어요. 4488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 TBS 머니특별시 애청자가 되었고요. 보험 관련 다양한 사연과 전문가님들의 정보 듣게 되면서 저희 보험증권을 모두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도저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서 사연을 문 팀장님 방송을 듣고 상담을 했습니다. 주말에 문 팀장님이 와서 분석 설명이나 이해가 잘 되게 상담을 받고 문 팀장님께 저희 보험을 위임했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문 팀장님 파이팅 보내셨어요.
1: 네,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네. 아산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청취자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너무나 이 청취자님도 너무나 그 보험을 많이 들고 잘 들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분도 아니나 다를까 지인분들한테 10년 갱신짜리 보험만 엄청나게 140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분의 사연을 쓸 겁니다.
0: 그래서 좀 보험도 줄여드리고 보험료도 네, 줄여드리고
1: 많이 줄여드렸고요. 네. 거의 뭐 50만 원 미만으로 줄여드렸고 그래서 지금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만족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소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0: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편하게 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내주신 민원은 7687님이 주셨는데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암에 걸리면 산정특례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요.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 같은 치료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정특례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암 진단비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치료비 보장도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산정특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산정특례가 어떤 제도예요?
2: 네, 우선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암처럼 이제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좀 걸리셨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에 이제 본인 부담을 크게

0: 부여주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암으로 이제 산정특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된다라면 일반적으로 암 관련으로 급여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이제 5%로 이제 수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암으로. 그렇다면 5%. 5만 원인 거죠.
1: 네.
0: 치료비가 5만 원이었다라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금액보다 사실은 훨씬 큰 돈으로 이제 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반복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환자의 부담은 계속 크게 줄어들 수가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암은 산정특례가 이제 있으니까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암 치료비가 무조건 5% 나오게 되는 건가요?
2: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1: 네.
2: 뭐 산정특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암이면 모든 병원비가 5%?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1: 그러니까요.
2: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급여에 대한 부분만.
1: 네.
2: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산정특례의 5%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에 해당해서만 받을 수도 있다라는
2: 네.
1: 건데 그럼 실제 그 암치료에서 산정특례만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때예요?
0: 우선은 암치료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저희가 뭐 치료 방법도 상당히 좀 많이 다양해지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표적항암치료나 아니면 면역암치료 같은 경우에서도 약제 종류나 아니면 그 암의 이제 종류 그다음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그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환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제 금액 또한 천차만별 좀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수술 방법도 일반적인 그 내과적 수술이 아니고 로봇 수술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도 모든 게 다 로봇 수술은 다 비급여 적용입니다. 네, 그러면 5%의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1: 네.
0: 거죠.
1: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가 필요하냐.
2: 네.
1: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2: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걸 알아야 보험을 왜 준비하는지도 감이 사실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은 병원과 수술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공개된 비급여 자료를 보면 전립선암 다빈치 로봇 수술은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갑상선암은 평균 9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1: 비싸네요.
2: 그렇죠. 비싸요. 물론 병원에 따라서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같은 암 수술이라도 뭐 일반적인 급여 수술을 선택하느냐 비급여인 로봇 수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부담될 수 있는 게 바로 항암 치료인 건데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어떤 약을 나한테 맞아서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몇 번 내가 복용을 해야 되거나 몇 번 치료를 반복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느냐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비급여 상태라면 월 수백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 방법도 있고
1: 네.
0: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연간 몇천만 원까지 치료비가 발생했다라는 사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만 모든 표적항암이나 모든 면역항암 치료가 비급여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어느 정도 좀 안심을 좀 하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 이제 기준에 들어오는 치료도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무조건 다 비급여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1: 항암 치료는 무조건 비급여는 아니다.
0: 그렇죠.
1: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네, 우선은 실손보험이 있다라면 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대부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이거는 정말
2: 네.
1: 틀리고 싶지만 틀릴 수가 없겠네요.
2: 반 전문가 되셔가지고요. 네.
1: 아니 만약에 다 해결이 된다면 사실 암보험을 우리가 따로 들 필요가 없겠죠. 정답은 X.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0: 네, 우선은 정답은 당연히 X가 맞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지만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서 또는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금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 보장이 받을 수 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암 치료가 길어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거기에 이제 뭐 교통비, 간병비, 생활비처럼 실손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이 비용 부담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구조적으로 따라오는 게 너무
0: 많죠.
1: 많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뭐 나머지 보장은 없어도 돼. 이렇게 결코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진단비와 치료비 이 역할은 구분을 해서 나한테 맞는 상품을 좀 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그 진단비와 치료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자면.
0: 네, 우선 암진단비는 말 그대로 내가 암에 이제 발병이 돼서 진단이 한번 딱 떨어지게 되면 내가 가입한 금액에 만약에 보장금이 5천만 원이다라면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자유입니다. 간병인을 쓰시든 아니면 약값을 쓰시든 아니면 교통비 생활비를 쓰시든 근데 이 단점은 최초 1회만 보장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나 전이가 됐다라고 해도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은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보장이 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상품군들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단순 뭐 수술을 받았을 때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구분을 지어서 몇 회 보장을 해주느냐 아니면 몇 억까지 보장을 해주냐 이거는 보험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비와 치료비는 분명 역할이 다르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사실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내가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치료가 또 몇 달, 몇 년 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암 주요 치료비, 뭐 즉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주요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상품마다 지급 기준과 횟수는 정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단비가 암에 걸렸을 때 한 번 받는 돈이라면 치료비 보장은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때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1: 여러
2: 차이가
1: 번 그렇죠. 받을 수도 있는
2: 뭐 연간 뭐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는 보험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이 차이점을 보고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1: 그러면은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싸다고 하니까 비급여가 무조건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그거는 또 아닌데요. 네. 그 암보험은 이제 무조건 가입하는 게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무엇을 좀 보장을 하는지 거기에 이제 진단비가 있는 건지 치료비가 있는 건지를 한번 무조건 먼저 보셔야 된다. 이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비가 나는 충분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진단비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하실 필요는 저희는 없다라고 좀 보는 거고 반대로 진단비는 있는데 치료비가 없으실 수 있거든요. 네. 반복 지급이 되는. 그럼 그렇다면 진단비보다 당연히 우선순위는 치료비 보장이 좀 되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비급여 치료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상품마다 당연히 보장하는 치료와 금액, 당연히 지급 횟수, 보장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짜리 그 1억짜리 암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 1억이라는 비용만 보고 보장이 충분하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거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암 진단비가 1억인지 치료비 보장이 1억인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진단비 1억은 진단받았을 때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구조일 수 있지만 치료비 보장은 실제 치료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저도 암보험을 점검할 때는 진단받았을 때 얼마 받고 또 치료를 시작하면 무엇을 받고 또 비급여 치료를 선택했을 때는 어디까지 보상을 받고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꼭 보고 있습니다.
1: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산정특례가 있다고 해서 암치료비 걱정을 모두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급여 치료비가 무섭다고 보험을 뭐 무조건 가입할 필요 많이 가입할 필요도 없겠네요.
0: 그렇죠. 과한 거는 과요 불급입니다. 무조건. 네. 그러니까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냥 최소한의 그냥 사회적 안정망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암진단비는 암진단을 받았을 때 필요한 큰 돈을 목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재원인 거였고요. 거기에 암치료비 보장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좀 추가로 대비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암치료는 한 번에 이제 치료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복 치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지급되는 진단비만 당연히 볼 것은 아니라 치료비 보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오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산정특례가 있다고 안심할 수도 뭐 비급여가 걱정된다고 보험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죠. 우리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내 보험이 진단부터 실제 치료 과정까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945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암보험에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비 중 어떤 걸 우선해서 봐야 될까요? 이 두 보장을 함께 가져가는 게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0: 이 보장의 이름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잖아요. 항암 네. 방사선 치료냐 항암 약물 치료냐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것 같거든요.
1: 둘 다 치료받는 거.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는 다른 개념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주요 치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도 치료고 약물 치료도 치료고 수술도 치료로 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 그냥 치료를 받게 된다라면 반복 지급을 해준다. 이걸 계속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암에 진단이 됐을 때 방사선 치료만 받는 경우 또는 약물 치료만 받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1: 아,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0: 이게 네. 어떤 거를 저희가 치료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비도 필요하고요. 방사선 치료도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1: 네네.
0: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그 보험사마다 그 암 주요 치료비에 이게 다 들어있는지 따로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보험사는 이거를 다 통합해서 1억 원, 연간 1억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사가 있고 어떤 데는 따로따로 가입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러니까 보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2: 그렇죠. 보장에 그 가게에 있는 약관, 보장 네.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1: 네. 우리 3845님도 질문 주셨는데 저 1년 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우선은 이분이 몇 년간 납입을 했고 또 이 보험 상품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인지 뭐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이 사이에 또 어떠한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도 보셔야지 요거를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뭐 무조건 살릴 수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는지를 그쵸. 살펴봐야 되니까
2: 물론
1: 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을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2: 네. 그 아는 설계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기면서 보험료를 늘리지 마시고요. 보험 증권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거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저는 이제 삼중 구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비는 실손에서, 생활비는 진단비에서, 치료비는 치료비 보험 보장에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각자 그 보험의 목적에 맞는 걸 상품을 잘 찾으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때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끝곡인 로이킴의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한남대교 쪽으로 쭉 밀려 있습니다. 한남대교 조금 과 4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소식이 있고요. 잠실철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방금 정리가 됐지만 종합운동장에서 잠실철교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청담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레미콘 차량이 있어서 종합운동장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또 성수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하단 정비 작업을 하고 있고 여의도권 지나실 때는 5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연희램프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차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 났습니다. 이 때문에 서대문구청 부근부터 속도 줄입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기 최강일구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한 이름 모를 농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떫은 감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홍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랑한 홍시 참맛 있죠. 겨울철에 얼려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러나 홍시에게도 떫은 청춘의 시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쇠약볕과 태풍을 모두 견뎌내야만 홍시가 될 수 있죠. 그 인고의 과정을 이겨낸 감만이 가을의 문턱에 도달할 자격을 얻는 건데요. 시간이 사람을 바꾸지만 사람을 꼭 성숙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내면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감의 빛깔이 바뀌고 속살까지 변해야 비로소 홍시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9월 22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관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광이죠. 금요일날 힘든 싱어 보조 MC하고 있는 남산이 부릅니다. 남산씨 이런 노래도 있네요. 차만 타면 오는데 말고. 예. 처음 듣는데요. 이상형이랍니다. 제목이.

0: 나 남산 씨 이상형이라는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괜찮네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의 연인을 찾아가는 여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사랑이 툭하고 떨어지냐? 홍시마냥 수없이 깨지고 수백 번 아파야지 눈물의 바다를 수천 번 건너야지. 아, 남산 씨 이거 방송 듣고 있나 모르겠네. 아, 저 남산 씨 팬이 요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금요일 날 하는 실버돌 힘든 싱어 이렇게 짤로 만들어서 여기 TBS 이 TV국의 PD들이 이제 올려놨는데 그게 조회수가 말이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만회를 넘었어요. 만회를. 예, 대단합니다. 여기. 예, 만 명 플러스.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예, 남산 씨 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눈에 띄는 뉴스 몇 개 있습니다. 올 추석에 안타깝게 보름달 보기가 어렵다는 예보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인데 이번 금요일 날 25일 날 중부에 25일 날 또 26일 날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예보가 돼 있답니다. 지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제 면제되고요. 주유소 226군데는 리터당 100원의 가격이 이제 인하된다는 거고요. 예. 자, 모레부터 추석 연휴, 나흘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청와대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청을 거부하니까 대통령의 재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재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어요. 아울러서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에서 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재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재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일을 넘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의 공석 갈등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망자 수가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인구 고령화 영향인데요. 국가 데이터처는 오늘 이런 내용의 2025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10대에서 40대까지는 자살, 이 사망 원인 1위였고요. 50대부터는 암이 주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요. 24년부터는 40대에서 또 1위를 자살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살은 50대 사망 원인에서도 2위가 됐고요. 60대는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군요. 네. 자, 부산 북항의 친수공원 수로에 상어가 닷새째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죠. 왜 상어가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상어가 먹이를 쫓으러 수로에 들어왔다가 출구 이걸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어가 큰 먹이를 한번 먹으면 일주일 정도는 안 먹고 지낼 수 있어서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북항에 들어온 상어를 북항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북항이라는 또 별명이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그쪽 난리 났더라고요. 관광객이 뭐 인산인해입니다. 네. 예년보다 이른 독감 유행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어린이와 임신부 시작으로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은요, 생후 6개월부터 14살 어린이고 임신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65살 이상 어르신까지 순차 진행이 됩니다. 65살 이상 어르신? 저도 그럼 어르신입니까, 그러면?
1: 다음 달엔 저도 한번 맞아야 되겠네. 아니 사실 제가 오늘 그 약타러 저 내과를 갔더니 어우 그냥 아이들까지 와 있고 그냥 인산인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다시 그냥 왔는데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국가 예방 접종 때문에 이제 다들 많이 오신 것 같군요. 그러니까 네 자 저 보니까 생후 6개월에서 14살까지 어린이는 접종이 필요한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생후 6개월부터 14살까지는 모두 독감 백신을 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경우에는 75세 이상은 10월 6일, 그다음에 70에서 74세까지는 10월 12일, 65에서 69세는 10월 15일 순으로 접종을 시작. 아, 다음 달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군요. 저는 66이니까 65세, 69세 구간이 10월 15일, 예. 목요일 날이래죠. 10월 셋째 주, 예. 이때부터 맞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허리케인 라디오의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눔 선물 이벤트 하는 거예요. 샵 0951 문자창에다가 세 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퀴즈 정답, 그다음에 받고 싶은 나눔 선물, 세 번째는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당첨자를 추첨해서 발표합니다. 자, 지금 파블로 PD가 돈가스 퀴즈 올려놨어요. 오늘의 퀴즈 이거네요. 50대 사망률 1위로 나온 게 뭐냐면 세포 유전자 변화로 비정상 세포가 과다 증식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는 악성 종양. 이게 뭐냐? 이게 50대 사망률 1위로 조사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예.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암, 2번 독감. 네. 암입니까? 독감입니까? 대한민국 50대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병이 뭐예요? 자, 1번 암, 2번 독감.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쉽죠? 네. 자, 이제 나눔 선물 21개 읽어드릴게요. 받고 싶은 거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 항아리, 경기도 하남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이니 닭볶음탕 2인분 세트,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해

구린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우마을 한우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어 오캠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자, 21개 나눈 선물 소개를 해드렸는데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나눈 선물 제공해 주시는 찐 애청자 사장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나누겠다 사연을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자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라디오를 오늘 많이 안 들으시나 봐. 이런 날 당첨 확률은 올라가죠. 오늘의 돈가스 퀴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50대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질병이 뭡니까? 비정상 세포가 증식으로 다른 장기로 퍼질 수 있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1번은 암입니다. 2번은 독감이고, 네.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쓰셔가지고 세 가지 쓰셔서 샵 연구에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498 청취자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199님 문자를 처음 보낸 건데 당첨이 돼서 먹어봐 뒷고기를 받았는데 별도의 당첨 메시지를 보내주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 네, 저한테 아우라 그러시니까 이제 형님쯤 되시는 것 같은데 저 파블로 PD가 사장님한테 먹어봐 뒷고기 사장님한테 문자를 드렸대요. 4498님 연락이 갈 거랍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0: 태진아의 가시 여인아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돈가스 퀴즈 정답은 암이죠. 암. 네, 50대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50대에서 가장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암들 다들 건강 조심하셔야죠. 미리미리 체크 좀 하시고. 자, 첫 번째 당첨자는 6470 청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퀴즈 정답 1번이고요. 허리케인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일군님, 피디님,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감기를 조심하고요. 저는 나눔 선물로 커큐민 골드를 받고 싶어요. 왜냐? 요즘 허리, 무릎이 아픈데 강황이 있는 이 선물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나눔 선물 해주시는 사장님들도 명절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신청곡이 있거든요. 나훈아의 고향역을 신청해 봅니다. 6470번님께 커큐민 골드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이 커큐민이라는 게 강황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며요. 커큐민. 근데 커큐민이 인도 말로 골드 있죠. 영어로 골드 금. 예, 강황이 저 금색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말로 커큐민이 골드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인도는 갔다 온 건 아니고. 자, 이어서 새싹 문자 1849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이고요. 저는 신랑이 텔레비전 보는 거를 알려줘서 요즘 2시만 되면 자동으로 채널을 고정합니다. 아, 지금도 보고 계시겠네, 그러면. 네. 집에서만 있는 저한테 신랑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 오란다 세트를 좀 부탁합니다. 허리케인 화이팅입니다. 1849님이 처음으로 오늘 문자를 보내셨는데 당첨이 되셨어요. 이분이 근데, 예, 남편께서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을 전화로 아내분이겠죠?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예, 목소리 고우십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아, 예. 어디세요, 지금?
1: 대전이에요.
0: 대전이세요?
1: 네.
0: 오, 그 지금 TV 보고 계신 거예요?
1: 네, 지금 TV 보고 있어요. 2시만 되면 자동으로 245번 틀어요.
0: 245번이에요?
1: 예. 네.
0: 거기 통신사가 어디 거 IPTV 가입하셨는데?
1: U 플러스.
0: 아, LG U 플러스. 예, 네. 245번. 3개 통신사건은 지금 자막 뜬 거 보이시죠?
1: 네네네.
0: 예, TBS TV 채널 번호 그래가지고 SK는 244. 그다음에 지니 TV가 KT는 214. 지금 네, 저 청취자님 가입한 LG U 플러스는 245번. 네. 네.
1: 제가 동생들한테도 214번 그 KT라 그거 틀어놓고 보라고 했어요.
0: 아이고, 이거 대전의 홍보대사님이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다. 전업주부세요, 아, 네, 그러면?
1: 네, 전업주부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0: 그러니까 무릎 안 좋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1: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판막 수술을 하고.
0: 예. 네.
1: 그 다음에 그 뇌경색도 오고.
0: 아이고.
1: 어지럼증도 있고 이래서.
0: 아, 그냥.
1: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0: 예.
1: 네, 그래서, 네, 라디오를 신랑이 서울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 들었는데.
0: 예.
1: 저한테 그, 이걸, 저기, 뭐야, 유튜브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할지를 몰라서.
0: 예.
1: 그, 테레비 방송 그 번호, 채널을 알려줘서.
0: 아. 남편분께서
1: 하게 됐어요. 예. 예.

0: 그래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 아이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봐주신다니까 저희가 뿌듯하고요. 네. 그러면은 목소리만 들어서는 뭐 건강에 전혀 이상 없으신 청취자 같으신데 몸이 좀 불편하시군요 지금.
0: 네네네네.
1: 그러면 누워서 생활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0: 네, 누워서 생활을 많이 하고.
1: 예.
0: 조금 컨디션이 괜찮으면 집에서 좀 걷고.
1: 네, 그러시군요.
0: 네.
1: 뭐 집안에서라도 서서히 걸으면서 슬슬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그래서 그래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고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분께서
0: 너무 잘 듣고 있어요.
1: 아, 고마워요. 저기 남편분이 이 TV에서 허리케인 라디오 추천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0: 아, 버스 운전하고 있어요.
1: 아, 어디 대전에서요?
0: 네.
1: 대전에서 어떻게 대전에 들려요? 기술 감독님.
0: 아니요, 텔레비로 너무 잘 나와요.
1: 아니 그러니까 라디오는 안 잡힐 것 같은데 전파가.
0: 라디오는 그 유튜브를 아마 그 설치해야지.
1: 아.
0: 그래서 신랑이 집에 있을 때도 2시 되면 그 라디오를 틀어서 그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그거를 들려주거든요.
1: 아, 아주 남편분이 자상하시군요.
0: 열성 팬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자상하다고.
0: 네, 저한테 참 잘해요.
1: 그래요. 혹시 저 부부님들 그 마일리지는 대충 어느 정도세요?
0: 아, 저는 64년생이에요.
1: 64?
0: 네.
1: 그러면, 저기네, 용띠.
0: 네.
1: 제가 60년 있고, 자축, 인묘.
0: 오라버니네요.
1: 진, 예. 예. 아, 제가 당연히 오라버니죠. 아, 목소리는 30대 같으신데.
0: 아유, 별말씀을요.
1: 64년이면 환갑도 넘으신 거네.
0: 네네네.
1: 그 대통령이 64년이잖아요, 지금.
0: 아, 네.
1: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 오란다, 자, 신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오란다 강정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면,
0: 네네네.
1: 예,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네. 집에서 남편분하고 간식으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연결됐어도 또 감사드립니다.
1: 그래요. 근데 새싹 문자로 처음 문자를 보내셨는데 당첨도 되셨고.
0: 아, 그러게요. 이런 행운이 어딨어요.
1: 그러니까 언급결에 또 전화 인터뷰까지 했는데.
0: 아니, 그 별거 다 하네요.
1: 전혀 뭐 떨거나 그러지도 않으셨네.
0: 아, 그 제가 지금 몸은 떨고 있어도.
1: 예. 네.
0: 말하는 거는 그냥 괜찮아요.
1: 아, 전혀 안 떨고 계십니다, 지금.
0: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 화면에 너무 잘 나오세요. 너무 멋있어요.
1: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0: 손은 들고 있어요.
1: 라디오 프로 중에 이렇게 텔레비전에 동시에 방송되는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0: 아니요, 없어요.
1: 없죠?
0: 한 번도.
1: 이거 네. 세계 유일입니다, 지금. 전
0: 네,
1: 세계
0: 그런
1: 유일한
0: 것 같아요.
1: 게. 라디오 생방하면서 텔레비전으로도 나가죠.
0: 네. 네.
1: 유튜브로도 나가지, 그 다음에 휴대폰 앱으로도 나가지.
0: 네. 네. 그러니까요.
1: 그래요. 하여튼 저 동생분들한테도.
0: 정말 좋은 방송인데 빨리빨리 그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대전에서까지도 저희 걱정을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네. 드세요.
1: 예, 감사합니다. 대전에 계신 시청자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 TV로 보고 계시니까. 네. 예. 청취자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0: 39,000원입니다.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6470님이 아까 신청했던 노래입니다. 나훈아 코스모스 피어있는 고향역입니다.

네, 열차 기적 소리가 계속 나죠. 빵빵빵빵 하면서. 이 노래가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노래인데 꼭 요맘때 이제 추석 때나 아니면 또설 때, 요때 전후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인데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재밌네요. 이 고향역과 얽힌 그런 스토리인데, 해마다 명절이면 귀성열차의 기적소리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불후의 명곡. 바로 1972년에 발표된 나훈아의 고향역이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이라는 첫 구절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아리연해지는 이 노래는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 산업화 시절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청춘의 눈물과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이 녹아있는 시대의 진혼곡이다. 오늘날 온 국민의 애창곡이 된 고향역이지만 처음부터 세상 빛을 본건 아니다. 이 곡의 원래 제목은 차창의 어린 모습이었다. 1970년 당시 무명의 신인 작곡가였던 임종수는 이 곡을 품에 안고 여러 음반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나훈아의 목소리를 만나기 전까지 다른 가수들의 취입 시도가 무산되거나 퇴짜를 맞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자, 그리고요, 끝으로 요것만, 이 곡의 멜로디하고 노랫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 임종수라는 작곡, 작사가분이 어느 늦가을 해질녘에 어머니가 쌈짓돈을 털어 쥐어준 차비와 쌀자루를 품에 안고 이리역 플랫폼에서 완행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철길 침묵 사이로 붉게 피어난 코스모스를 바라보게 되면서 악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 워낙 고향역 어릴 때부터 들었던 노래라 어떤 노래였을까, 예, 궁금해서 찾아와서 지금 여러분께 그냥 읽어드렸어요. 네. 자, 이번에는 9528번님 당첨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다른 방송 개편하고 나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게 돼서 처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분이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TV로 얼굴 확인도 해봤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요, 밤새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힘내라고 좀.

0: 전하고 싶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나눔 선물 뭘 쓰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으신데 파블로 PD가 9528번님을 전화로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어디 계세요 지금?
1: 아 저는 용인에 살고 있어요.
0: 용인시?
1: 네네.
0: 용인시 무슨 시내예요? 면이에요?
1: 아 처인구요.
0: 아 처인구에 사시는구나.
1: 네.
0: 처인구면 저 거기 저
1: 외대에 있는데
0: 세종 포천 고속도로 가깝지 않아요 거기?
1: 아니요 저는 외대에 있는데 살아요.
0: 아 외대 쪽에 사시는구나.
1: 네. 네.
0: 어떻게 라디오를 저 듣게 되셨어요?
1: 아 저는 이 방송이 있는 거는 잘 모르고
0: 네.
1: 그냥 신랑이 얘기하는 그 주파수만 하나만 계속 가다가
0: 네.
1: 개편을 했는데 아 개편한 MC분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0: 아, 기존에 듣고 있던 분이?
1: 네네네.
0: 어디 방송인데요?
1: 컬트.
0: 컬트?
1: 네네네.
0: 컬트쇼가 그, 시청률, 청취율 1위 하는데 아닌가, 그거? 오.
1: 아,
0: 누가 바뀌었어요, 거기?
1: 아, 근데 하여튼, 좀, 취향이 좀 아닌 것 같아서.
0: 아, 어쨌든, 네, 네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0: 네.
1: 되게 방송을 되게 편하게 하시고
0: 제가
1: 네,
0: 그리고 이제
1: 그냥 편해 그러니까 방송 같지 않고 그냥 네. 우리 큰 형부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농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서 그냥 계속 듣게 돼 있어요. 고정해놨어요.
0: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1: 지금은 아니고요.
0: 네.
1: 제가 일을 하니까 주말에 제가 또 확인을 네. 해봤거든요. 일부러
0: 주말에요?
1: 네네. 그랬더니 그 주말에 토요일 날 확인해보니까,
0: 네.
1: 그 TBS에 무슨 이게 뭐 인터뷰도 하고 상황 얘기도 하고 네. 어렵다는 거, 그 한참 전에 들어봤거든요.
0: 아, 그러셨구나.
1: 네. 네.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어떤 분일까 봤더니,
0: 네.
1: 근데 목소리랑 모습이랑 좀 다르신 것 같아서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0: 그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누군지는 알겠어요?
1: 아니 저는 처음 뵙는 분, 저 TV를 잘 안 봐가지고
0: 아 예 고맙습니다 안 보시는 게 저를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1: 처음 뵙는 분인데 오 네. 정말 예 네, 정말 그래.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0: 네. 저기 저 큰형부 닮았다고 그러는데 큰형부님은 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1: 아 더 앞에 칠자이기는 한데 포근하다 푸근하다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 그런 느낌인 거죠
0: 네 고맙습니다
1: 농담도 잘 받아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형부가 첫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느낌?
0: 그랬지. 아유 그래요.
1: 네네.
0: 아 네네. 너무 아주 덕담을 잘해주시네.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나눔 선물 뭘 보내드려야 되는데.
1: 아 그래요?
0: 저는 아까 못 들으셨나 보네.
1: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저는 분당도 가깝고.
0: 아 분당 그러네 용인에 분당.
1: 네네.
0: 분당 그럼 곱창을 보내드릴게요. 분당 정자동에.
1: 감사합니다. 네네.
0: 곱창 맛집, 분당 네네. 양곱창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1: 네네.
0: 여기 한번 가세요.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예. 남편분하고 같이 가시고.
1: 네네.
0: 근데 남편분이 보니까 밤새 운전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
1: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힘내라고 전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1: 네.
0: 이 허리케인 라디오를 통해서 네. 남편분이 지금 듣고 계실까요?
1: 아니요. 저희 신랑은 저랑 조금 사이클이 달라서
0: 네.
1: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와요.
0: 아, 지금 주무시고 계시구나.
1: 네. 그래서 아침에 들어와서 제가 밥을 주면 밥 먹고 자거든요. 네,
0: 그래요.
1: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주변 사람이라도 들어서 전해주지 않을까?
0: 네.
1: 이런 생각도 있고요.
0: 저기 이거를 나중에 다시 듣게 할 수 있는 거니까
1: 네.
0: 유튜브 같은 걸로
1: 네.
0: 나중에 들려주세요. 여보
1: 그럴게요.
0: 내가 아까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렇게 생방송에서 전화 인터뷰에서 당신한테 이런
1: 네.
0: 말 했다고. 그럼 자 그러면은 남편분한테
1: 네.
0: 한번 시작 얘기해 보세요. 시작.
1: 어떡해.
0: 예.
1: 아유 자기야 고생 많고 내가 아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사랑해.
0: 에이 좋습니다. 예 그래요.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잘하셨어요. 지금 청취자님은 마일리지가 대충 어느 정도 되세요?
1: 아 저는 56세입니다.
0: 56이시고?
1: 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40초반 목소리라.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정말이에요. 근데 하시는 일은 밖에서 지금 계시다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1: 아, 저는 어린이집 야간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출근 전이에요.
0: 아, 댁에 계신 거고, 처인구에.
1: 어린이집에서 야간 교사를 하는 건데
0: 아,
1: 아직 출근 안 했어요. 지금
0: 몇 시부,
1: 출근하러 가야 돼요.
0: 야간 교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 밤 9시 반까지예요.
0: 몇 시부터?
1: 3시부터.
0: 3시부터? 아, 지금
1: 네네.
0: 3시 다 됐는데?
1: 네, 저는 이제 바로 앞에 있어요.
0: 아, 뭐, 멀리 있는 데는 아니고.
1: 네.
0: 에이. 그러면 뭐, 두 분이서, 어? 이, 월급 타고 그러면은 뭐, 많이 버시겠네.
1: 아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 네.
1: 감사합니다.
0: 저기, 우리 PD가, 그, 노래 신청 한번 해보라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
1: 아, 저희 신랑이 나 전화 고맙소.
0: 조항조? 고맙소.
1: 네. 근데 일구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0: 뭐가 좋아?
1: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형부가 술 한잔 하면서 흥얼거리는 그런 느낌?
0: 제가 그 앞에 그거밖에 몰라요.
1: 아, 그게 너무 좋아요. 항상 소개하실 때 이렇게
0: 예.
1: 한번
0: 아,
1: 해주시잖아요.
0: 그런 게 좋아요?
1: 그게 너무 재밌어요.
0: 오, 재밌습니까?
1: 네, 근데 이제
0: 아니, 근데 저 우리 PD에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1: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매력인 것
0: 아, 그래요? 우리 PD가 아주 감 떨어지네요, 제가. 아, 나보고 자꾸 하지 말래, 그 노래 따라하는 거. 아, 근데 괜찮다 이거죠?
1: 근데 그냥 노래를 소개하면 좀 밋밋하고
0: 네.
1: 뭔가 빠진 느낌?
0: 아, 그렇죠. 네.
1: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0: 그래요.
1: 이렇게
0: 아니,
1: 설명해 주는 거 너무
0: 저는
1: 고마워요.
0: 그런 생각이 있거든. 어떤 노래인데, 그, 같이 청취자하고, 아, 요거,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들려드리, 아, 저 노래구나. 이렇게 금방 떠올 것 같고, 가수들한테도 홍보가 잘될것 같고. 그런데 지금 청취자님이 저보고 노래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밖에서 저 파블로 PD가 나한테 지금 비웃고 있어. 예? 뭐라고 좀 한마디 좀 해봐. 예?
1: 아우, 그러시면 안 돼요.
0: 그러시면 안 된대잖아. 그러시면 안
1: 그럼요,
0: 된대잖아.
1: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런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0: 맞습니다. 아이, 저기 일리 오셔가지고 PD 대신하셔. 쟤 빼고.
1: 아이,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용인의 처인구. 바로 이제 출근하셔야 되겠네. 아유, 예, 오늘 하루 또 힘내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신청곡
1: 고생하세요.
0: 나갑니다. 조항조. 고맙소.
1: 감사합니다.
0: 예.

0: 네, 저항조의 고맙소 용인 청취자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옵니다.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대신 환해드리는 시간 조금 있으면 시작합니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여러 코너 중에 가장 청취자들한테 사랑받는 코너죠. 대화남, 개그맨 최국 씨가 이제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3192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최일구의 진행이 참 편안한 친구 동생 같아요. 그리고 예비사위의 이름도 성만 다르지 이름은 같아요. 저하고 이름이 같대요. 함일구랍니다. 함일구. 일구라는 이름 사실 요새 신병사인가 거기 어디요? 넷플릭스인가 어디 나오던데? 거기에도 최일구 상명인가가 나오던데. 자, 그러시면서 3192님이 신청곡으로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 이 노래 틀어달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이 노래 듣고요. 최국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8: TBS 교통정보.
9: 현재 서울 기온이 29.6도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25도에서 30도 사이에 햇살 좋고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허리케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첫 곡은 이명웅 씨 목소리죠. 네, 신곡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제목은 모이세래요. 모이세.

이명웅 씨의 모이세, 예, 모여라 이런 노래 같아요. 예, 모여라 뭐 그런 거 같죠? 국악풍인데 아주 신납니다. 예, 무대 위에

0: 예, 군무를 펼치면은 예, 무용수들이 북이나 꽹과리 하나씩 들고서 예, 뒤에서 쫙 군무를 펼치면서 이 노래 임영웅 씨가 부르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예. 모이세 산 넘고 물 건너 왔소이다. 장구장단에 어깨가 들썩이고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고 인생 한 곡조 뽑아보자. 예. 좋죠. 막걸리 한잔 들이키고 인생 한 곡조 뽑고. 네. 잘 들었어요. 예. 예지 아빠님께서 문자를 190 텔레비전으로 보던 예지 엄마가 형님 요즘 곡차 끊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네요. 예. 끊은 건 아니고요. 어제도 살짝 했어요. 예, 막걸리 한잔 했는데 줄인 거죠, 줄인 거. 그래도 줄이니까 좀 살만 나더라고요. 네. 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최일거리 겟라디오 광고 듣고 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차남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이 노래 듣고 대신 화내주는 남자 최욱 씨 들어올 건데요. 화낼 거 사연 좀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마그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기 구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2: 울지 마.
0: 소통이 아니고 허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최욱 씨 어서 와요.
3: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0: 5779님이 지금 생방하는 거예요. 질문하셨는데 생방입니다. 가끔 가다 저희가 녹음을 좀 많이 하거든.
3: 네, 네, 네.
0: 여건이 저희...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예. 오늘 생방합니다. 예.
3: 그러니까 이제 생방이냐 녹음이냐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알아맞혀 봐라. 뭐 이런 의도도 있어요. 사실.
0: 그런 것도 있어?
3: 네. 어 녹화인 줄 알았는데 딱 봤는데 생방이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오늘은 생방입니다.
0: 생방. 어제 제가요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내 서울 시내 나가가지고
3: 네
0: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었거든. 여기 사진 있잖아. 내가 찍은 거.
3: 네네네.
0: 다섯 명 있죠. 네. 저는 여기 앉아 있고. 아,
3: 또 뭐 또 친구분들이신 거예요?
0: 친구도 있고 형님도 있고 그렇지.
3: 아, 예, 예. 예.
0: 옛날 저 MBC 기자 생활할 때
3: 아, 네.
0: 정보통신부 출입했을 때
3: 아, 기자님도 계시구나.
0: 기자도 있고 공무원도 계시고
3: 아, 예, 예.
0: 하여튼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3: 네, 네, 네, 네.
0: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DJ를 하고 있으니까
3: 네.
0: 아, 그 최국이가 제일 재밌다는 거야.
3: 아, 왜냐면 저밖에 안 나오잖아요.
0: 아니, 왜? 왜 너밖에 안 나와?
3: 또 있어?
0: 아니, 많이 나오지, 다른 분들도.
3: 아, 이종황 선생님 계시고.
0: 아, 이게 코너가 다 있잖아요. 네. 하여튼.
3: 힘드신 거 있고.
0: 최국 그 하는 게 그거 뭐야? 그거 화내주는 거야? 네. 뭐 있잖아. 그거 제일 재밌던데? 뭐 그러더라고.
3: 아, 역시. 네. 언론인들이 극찬하는 코너.
0: 예. 네. 네.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3: 아유, 저 선생님들 정말 보는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수준이 너무 높으시고. 예, 역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사진 좀 봐, 이거 봐. 예. 예, 다 좀 이제 아이고,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예.
3: 세월을 그냥 제대로 때려 맞으셨네요. 예, 직격으로. 네.
0: 자.
3: 근데 친구분들이 다 저기, 형님, 그러니까 선배님이 되게 예. 어려 보이시는구나. 젊어 보이시네.
0: 아, 제가 예, 좀 영하게 사진이 찍혔어.
3: 예, 이게 이, 지금 다섯 분 계시잖아요. 예. 네 분 머리숱을 합한 게 네, 선배님 머리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0: 아니야. 그렇진 예. 않고. 하여튼 최국 씨 하여튼 유명하다. 예, 청취자들께서 고마워한다.
3: 아, 그러니까 오늘
0: 그런
3: 저,
0: 말씀 드렸습니다.
3: 예, 오늘 저 추석이라가지고 머리를 좀 했어요. 머리 좀 깎았어요.
0: 돈 좀 썼냐?
3: 예?
0: 돈 좀 쓴 거야?
3: 아니 뭐 돈을 쓴 건 아니고 한 2만 6천 원 줬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0: 네.
3: 제가 이 미용실을 집 앞에 미용실을 다닌 지가 한 4년 돼요.
0: 네, 근데
3: 4년 되는데
0: 안 깎아줘?
3: 그게 아니라 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0: 네.
3: 오늘 갑자기
0: 뭐래?
3: 미용실 사장님이
0: 네.
3: 사실은
0: 네.
3: 최국 씨인 거 알고 있었다. 4년 전부터. 근데 괜히 아는 척하면 부담 될까 봐
0: 네.
3: 이제까지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셨다. 지난 4년 동안.
0: 와.
3: 그래서.
0: 침묵이 금이었다.
3: 아니,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네. 내가 뭐라고.
0: 네.
3: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야, 이 사장님이 진짜 마인드가 대단하시다라는 네. 생각도 들더라고. 아니까 뭐 제가 뭐 인기가 있고를 떠나서. 그런 마인드가. 다 아는데도 아유.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0: 최욱 씨야 유명 연예인이지. 그건 당연한 거지 뭐.
3: 예. 네. 아무튼. 네.
0: 알겠습니다. 062님께서는 생방송 증거를 대보래. 이 문자 한번 읽어봐요 그랬어요.
3: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아니 뭐.
0: 생방 아니, 맞습니다.
3: 내가 왜 이거를 증명해야 돼요? 생방인 걸. 아니 뭐 아니면 뭐 듣지 마. 어제 여기서 한번 벗어 여기서. 어떻게 보여줘.
0: 뭘
3: 생방이야.
0: 뭘 벗어 벗기는.
3: 생방입니다.
0: 자,
3: 예.
0: 문자 안내 좀 먼저 좀 해주세요.
3: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뭐. 장사가 안 되시죠. 장사 안 되다 너무나 짜증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갑질 이런 거 고발하시는 것도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고민 짜증 제가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대신 풀어드릴 테니까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뭐 나 이래서 화가 났다. 아, 이거 얘 진짜 얘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 좀 얘 좀 어떻게 좀 예?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0: 예.
3: 샵 0951입니다. 샵 0951.
0: 예.
3: 샵 0951.
0: 자, 그러면 자 문자들 이제 한두 분이 보내주기 시작하시니까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18번.

0: 님께서 화 좀 내달라고요? 네. 배송기사인데요. 제가 땀이 좀 나는 편인데 배송 물품을 갖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땀 냄새 난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고객이 있어요. 당황스럽고 창피해요.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1: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고. 저... 와, 진짜 믿기지가 않네 진짜.
0: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 여기 땀 냄새 나 이러는 거야 그러면?
1: 아 아니 그렇다고 지금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지금. 배달해야 되는데 배송해야 되는데.
0: 네가 인간이야 말이야.
1: 네가 인간이야? 네. 어? 야! 네가 인간이냐고?
0: 너는 땀 안 흘려 그래.
1: 내가 묻잖아. 내가 말해. 이게 어디서 지금 너는 땀 안 흘려? 너는 뭐 어? 땀 안 흘린 걸 뭐라고 하지? 아 그런 거 없나? 넌 땀 안 흘리냐고? 어디서 진짜 그 힘들게 이렇게 배송하시고 그냥 너 당신한테 그 배달 그 갖다 드리려고 일하시는 분들이야. 양 아유 진짜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아이 잘했어. 두 번만 더 인간이야.
1: 아 힘들어. 돈 들어오면 할게요. 돈 출연료 들어오면 그날.
0: 아이가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1: 두 번 더 할게요.
0: 세 번은 해야지. 아, 다음엔 세 번씩 해줘.
1: 지금 응?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됩니다.
0: 알았어. 자, 이어서 3983님. 안녕하세요. 190, 920.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인데 얼마 전에요. 엘리베이터에서 개를 데리고 타는 노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내리려고 그러니까 개가 엄청 짖더라고요. 네. 노 부부가 저에게 왜 짖게 만드냐고 오히려 뭐라고 들어. 야, 아니 어떻게 적반하장이네. 네? 아니 사람이 개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젠 개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자기네 개 간수 제대로 못한 걸 남 탓하는 사람한테 네. 화 좀 세게 내주세요.
1: 네가 인간이야? 어? 야! 사람하고 개나 개나 사람 났어?
0: 지금 저 강아지 소리를 틀었어.
1: 어?
0: 조용히 해봐. 그 헤드폰 껴봐.
1: 언제부터 내가 개 밑으로 들어갔어 내가? 어? 내가 개만 못한 인간이야 내가?
0: 내가 댕댕이만도
1: 못해. 내 자존심 살 수가 있나 내가.
0: 내가 댕댕이만도 못해 그래.
1: 걔가 지금 내가 댕댕이만 못해?
0: 그렇지.
1: 내가 지금 못 짓게 하는 게 정상이야? 못 짓게 하는 게?
0: 그치.
1: 어? 확 그냥 진짜.
0: 이렇게 얘기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0: 그렇지.
1: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0: 예.
1: 적반하장. 써봐야. 너 한 번은 쓸지 모르지 한 번으로.
0: 너 적반하장이 뭔 뜻이야?
1: 야, 너 몰라? 에?
0: 적반하장이 뭔
1: 아니, 그건
0: 뜻이야?
1: 그건 알지. 아, 지금 뭐하시는
0: 뭐야?
1: 거야, 지금.
0: 적반하장이 뭔 뜻이야? 얘기해봐.
1: 아,
0: 아니, 아유 한자 그대로 얘기를 해봐.
1: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어?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 뭐 이런
0: 적자가 아니에요. 무슨 적자야?
1: 적?
0: 어.
1: 적군 할 때 적 아니에요? 저 적.
0: 아이 도적 적자지. 적군이 적이 아니고.
1: 야, 도적적?
0: 어. 도둑놈이 네. 오히려 저 이거 든다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저 장돌이 네. 뭐야 이거 망 집행이 집나라 뭐라 진짜 적반하장.
1: 아 진짜 그런 거야?
0: 아니까 도둑이 집을 지가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 아니오?
1: 그러니까. 당신 어? 나 뭐? 왜 개를 짖게 만드냐고? 이게 뭔 개소리야?
0: 아 이번에는
1: 아, 옛날에
0: 예
1: 네.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더 심하긴 한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0: 실제로?
1: 네, 행사할 때.
0: 예.
1: 행사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일반인 분, 관객분들 이렇게 무대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뭐.
0: 즐겁게 노래, 하는 거야?
1: 노래 자랑 좀
0: 예.
1: 해가지고.
0: 예.
1: 이렇게 상주는 그런.
0: 예, 예.
1: 뭐,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떨어진 거죠.
0: 그러니까
1: 제가 탈락을 시킨 거죠.
0: 예.
1: 네,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끝나고 행사 끝나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0: 체육씨한테 쫓아왔어?
1: 쫓아와가지고 왜 애 무한하게 떨어뜨리냐.
0: 오.
1: 애가 얼마나 무한하겠냐.
0: 예.
1: 나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0: 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랬어 그 할아버지가?
1: 나한테 막 화내시더라고. 네가 인간이냐 나보고. 그래서. 아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예.
0: 예. 그 왜 애를 떨어뜨려 그래. 동심을 파괴시켰어 그래.
1: 아니 애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웬만하면 내가 붙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대단하니까. 네. 그랬지, 나는. 네.
0: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1: 비슷하잖아요. 왜 개를 짓게, 아, 왜 예. 개를 짓게 만드냐, 뭐
0: 예.
1: 이런.
0: 다 이유가 있어서 떨어뜨리고 그런 건데, 예. 아,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네. 오히려 저렇게 강아지가 다른 이웃 주민인데 내리려고 그래서 짖으면
1: 네.
0: 개 주인이 그럴 것 같아. 조용히 해, 이놈아. 아, 그러면서 네. 내리려고 하는 그 아래층 사람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에티켓이지.
1: 그게 정상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러셨을까 진짜로.
0: 그 얘기 한 번만 더.

0: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1: 그 얘기 한 번만. 내리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왜 거기다 화를 내 그래.
0: 아까 했어요.
1: 아 했냐?
0: 네 했어요.
1: 나 못 들었어.
0: 안 들으시는구나. 내가 화내는 거를 그냥. 뭐 딴 생각하시네.
1: 알았어 알았어. 네. 0228님께서는 최국 오빠 얼굴 부은 것 같아요. 그래. 네. 약간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0: 아니
1: 어제 뭐 막걸리 좀 했냐?
0: 아니 붙진 않았습니다.
1: 어제 막걸리 좀 했어?
0: 아 요즘 술을 잘 안 먹어요.
1: 그래?
0: 네. 살찐 걸 거야.
1: 열심히.
0: 안 움직여가지고.
1: 네. 0742번님께서는 오늘은 생방송이라 기분 좋네요.
0: 도대체 녹음을 며칠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며칠 난리가 났어 지금.
1: 아, 며칠 안 했어.
0: 그래도 중간중간에 해야지 그래 생방을.
1: 자, 오늘은 생방이라 기분이 좋네요. 최국 씨, 최일구 씨 너무 화나는 일 있어요. 5년 전에 물건값 1억이 넘는데도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고 있어요. 정말 열받아요. 화 좀 내주세요. 56년생입니다.
0: 아이고.
1: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0: 야, 진짜. 네. 아, 얼마야? 1억이요? 1억?
1: 1억, 1억, 1억. 5년 전 1억.
0: 5년 전 1억이면 지금도 더 올랐어. 야!
1: 5년 전 1억.
0: 돈 갖고 와! 돈 내놔! 너 지금 뭐 1억이 장난이야, 지금? 어? 야, 너 그럼 100만 원도 진짜 감지덕지해가지고 이거 쓸까 못 쓸까 발발 떠는데 1억을 꿀거 그래? 네가 인간이야? 나 정말 진짜 야! 야! 너 그러면서 네 밥이 넘어가 너 진짜 그러고 나서 남의 돈 떼어먹고 밥이 넘어가냐고
1: 네.
0: 어? 그래요. 남의 눈에 눈물 나 너 피눈물 나 양반아 네. 양반이야 진짜 너 어디야?
1: 알면
0: 진짜 내 돈 같네 진짜 돈 갚아
1: 아유 좋습니다 최국 씨가 이렇게 화를 냈으니까 화 좀 풀리셨을 것
0: 같아요 성함 좀 보려 성함 그 사람 이름 뭐예요 내가 여기서 진짜 실명 까버릴 테니까 그냥
1: 0742님이 56년생이라고 그러네
0: 와
1: 저보다 4살 형님인데
0: 야, 겁도 없어 어떻게 1억을 끌 거라고 할 생각 왜 안 갚아 아니 저기라도 뭐 성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0: 이럴 거 없으면 뭐 매달 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갚는 맞아. 어떤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런 생략 아 나 정말 이거 인터넷 방송으로 바꿔
1: 저 세게 하게
0: 욕주하게
1: 아 됐어
0: 왜 지방지상파
1: 아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근데 0742님이 56년생이라는데 저거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작곡가 누가
0: 베토벤
1: 걔는 저기 독일이고
0: 모차르트.
1: 예. 모차르트가 56년생이잖아.
0: 아, 그래요? 뻥치지 마. 1856년.
1: 아니, 1756년. 1756년.
0: 빠른 일이에요?
1: 예?
0: 빠른인가? 빠른 56인가?
1: 그건 빠른 오륙이지 늦은 오륙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756년이야.
0: 아 진짜.
1: 1756년이면 우리나라 임금이 누군지 알아?
0: 정조.
1: 야, 너 잘하네. 틀렸어 근데.
0: 아, 왜? 아니에요? 아니야. 뭐야?
1: 영조야.
0: 영조예요?
1: 정조는 1776부터 시작했거든.
0: 아 진짜.
1: 1776부터 1800까지. 그러니까 정조 대왕 돌아가시고 1801년인가부터 신유 박해가 일어나고 그랬던 거야.
0: 그 영조가 왜 사도세자를 뒤주에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뒤주에다가 가뒀는지 아십니까?
1: 왜 그런 거야?
0: 아, 저 물어보잖아요. 궁금해서.
1: 아니 뭐 대충 알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0: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러던데.
1: 이 사람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0: 아니, 나 형님 혹시 아실 줄
1: 알아요? 아니, 그거 말 안 듣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왜? 그 정치적으로 아마 그때.
0: 말을 좀 심하게 안 들었겠죠.
1: 그때 뭐, 이, 뭐가 좀 있지 않았을까.
0: 아니, 제 사도세자가 막 저기, 그 하녀들 막 저기 하고 했다며요.
1: 그러니까 야사에 나오는 거지.
0: 네. 아, 야사예요?
1: 아니, 여기저기
0: 진짜?
1: 야사.
0: 팩트가 아니야, 그게?
1: 아니, 무슨 실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게.
0: 아, 그래요? 네,
1: 무슨. 그런 이야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야사에 많이 나오지. 여인 그런 이야기.
0: 네, 아무튼 제대로 알아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끄네. 그냥 그런 거 있네. 그런 거 안 하지 말고.
0: 요즘 트렌드예요. 이게 방송 트렌드.
1: 아, 그게 트렌드냐?
0: 네, 그냥 던지는 거. 네.
1: 그러네?
0: 그리고 나 일부러 계속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1: 오, 그렇지. 화내는 것보다 이게 편하지?
0: 너무 편해. 저 프로그램 포맷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1: 10년여도 안 주는데 화내다가
0: 살면서 지금 네. 7년 동안 이렇게 화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1: 참나. 이러다가 저 직업병 걸려. 네. 어? 심장에 안 좋아 이거 무리가 한다고.
0: 나 가끔 아무 이유도 없이 와이프한테 화내고 막 그래요.
1: 연장선으로?
0: 코너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1: 뭐라고 화를 내?
0: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1: 네가 인간이야, 그래?
0: 아니,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막. 아니, 저 옆에 부동산 아줌마 있잖아. 아줌마가 참, 뭐, 복비를 더 받는 거야. 막, 네, 뭐 이러면 네. 하면. 네. 나도 모르게 내가 대신 화를 내주는 거죠.
1: 아.
0: 어? 그 여자가 인간이야?
1: 아, 왜? 잘하네 그러면. 네. 나는 아내분한테 그냥 욕을 했다 화를 냈다 그런 줄 알았더니.
2: 아내분한테는 욕을 할 수가 없죠. 어,
1: 큰일 납니까?
2: 예, 시스템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 저는 이제 끝나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2: 누나셔가지고.
1: 자 그러면 9704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MBN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를 최국이가 출연하면 시청률 두 배는 오를 건데 왜 출연자를 안 바꿔줄까요? MBN 방송에 화를 좀 내달라는데? 네. 나 써, 그래. 나 좀 써, 그래.
2: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저 들어가면 윤택 어떡하라고요. 이승윤 어떡하라고.
1: 자, 에이, 알겠습니다.
2: 그리고 저는 그런 프로그램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1: 잘할 것 같은데.
2: 아, 힘들어요. 저는 산 타는 거 제일 싫어해요.
1: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돌 힘든 싱어 신한산 씨의 노래. 통! 노래 듣겠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다는 얘기야. 텅 비었다.
2: 어, 텅. 어.

신한산 씨의 텅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분께서 화내달라고 문자 보내고 있어요. 8272번님이 버스 승무원입니다.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정차해서 하

0: 4차 손님이 있어서 뒷문을 열었더니 학생 30여 명이 뒷문으로 카드도 안 찍고 우르르 올라타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게 매달려 타더니 내릴 때도 카드도 안 찍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애들한테 화좀 내주세요.
1: 너무 짜증.
2: 거창하게 할라지 말고.
1: 찍어, 엄마! 카드 찍어! 이거, 너, 그거 범죄야, 그거, 어? 열건 내고 타야지, 말이야, 탔으면은 찍어야 될거 아니야! 놔친 놈들이 카드도 안 찍고, 진짜! 꼭 시험 볼 때만 찍어요, 아주 그냥! 찍어서. 이거 재밌는 건데, 왜 안
2: 맞아.
1: 아니, 시험 볼 때.
2: 야, 재밌다.
1: 카드 안 찍고 시험 볼 때.
2: 그러니까.
1: 찍는다, 이거.
2: 역시.
1: 이런 라임을
2: 대그야,
1: 부산
2: 개그맨이
1: 어딨어요. 커서 뭐 하달라고, 임마! 지금!
2: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냐? 너밖에 못해.
1: 뭐가 달라고 에? 정말 진짜.
2: 카드 안 찍고 시험 볼 때 찍기만 하려고 그런다고. 야,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
1: 그러니까.
2: 너밖에 없어.
1: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해? 이렇게 인성이 안 돼 있는데 이 자식 어디 갔냐? 이 자식 어디 가서 담배 피려고 이것들. 담배 안 꺼?
2: 에이, 벌써 담배 피겄냐?
1: 저런 녀석들이 펴였고.
2: 그래?
1: 네가 인간이야?
2: 네가 학생이야 그래.
1: 네가 학생이야?
2: 그렇지.
1: 야!
2: 학생 보고 인간 그러면 좀
1: 카드
2: 그렇고.
1: 찍어! 그렇지. 누군 땅 파먹고 장사하나 있죠?
2: 어떻게 30명 얘네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올라탄 거네. 작당을 하고.
1: 에? 올라탔으면 찍어야 될 것 같아.
2: 가만 있어봐. 최국 씨는 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뭐 내고 탔어요?
1: 저 회수권이요.
2: 회수권이 있었어 그때?
1: 네. 저때 회수권이요.
2: 토큰은?
1: 토큰은 아니었습니다.
2: 토큰 네. 나오기 전이야?
1: 저 토큰은 저 7, 8살 때고요. 학교 다닐 때는 회수권.
2: 7, 8살 때 네가 토큰 내고 다녔어?
1: 아니 어른들이 토큰 내는 걸 봤어요. 일본 살 때. 아 81년인데 그때는 토큰 썼잖아요.
2: 81년 토큰 썼겠지 당연히. 네, 네, 네. 우리 때도 저 뭐 회수권 썼지.
1: 그러니까
2: 이제 우리가 학교 매점에서 그걸 팔거든 회수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네. 때 보면
1: 네, 네, 네.
2: 회수권 거기서 팔잖아요 학교 그러니까. 매점에서.
1: 예전에 제가
2: 그러면 그거 이렇게 네. 한 장이 쭉 기다란 게 있으면 거기에 열 장이 쫙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그러니까.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제 성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애들은 그걸 겸허하게 한 장을 더 늘려보려고 수쓰는 애들이 있지.
1: 뭐 그렇다며요. 네. 네. 그런 뭐 있지. 그런 짓은 안 하고.
2: 집에 돈이 많았나 보다.
1: 아니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없어가지고. 깔끔하게
2: 없어가지고 네,
1: 깔끔하게
2: 버스를 못 타고 다닐 정도였어.
1: 네, 그리고 저기 뭐 버스 기다리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2: 네, 자 이번에는 4078님 여기는 시골인데요. 운동시킨다고 데리고 나와서 남의 집 문 앞에 똥 싸게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세요. 속 시원하게요.
1: 아 강아지들은
2: 강아지 댕댕이 얘기하시네.
1: 어따 똥 싸게 하는 거 지금 똥 치워 똥 치워. 아이 냄새나 진짜 더럽게 냄새 진짜.
2: 가져가 그래 가져가
1: 가져가. 아니 너 데리고 나왔으면 이거 봉투에다가
2: 배변
1: 해가지고
2: 배변 봉투.
1: 아 그런 에티켓이 없어 어떻게.
2: 배변 봉투 갖고 다녀.
1: 배변 봉투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2: 네가
1: 인간. 배를 키울 거면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 네가 댕댕이 주인이야.
1: 네가
2: 그래.
1: 댕댕이 주인이야. 똥 안 치워. 먹어. 아 이거 저 인터넷으로 바꿔주세요. 속 시원하게 좀 상륙 좀 하고.
2: 아니니까 유튜브를 해야 돼 유튜브.
1: 응? 아 유튜브도 안 돼.
2: 왜?
1: 유튜브 되게 세요 요즘에.
2: 아 검열이 세?
1: 네, 욕하면 저기.
2: 그럼 뭐를 하자고?
1: 네?
2: 뭐를 하자고?
1: 아프리카 TV로 갑시다.
2: 거기는 그런 거 해?
1: 거기 안 되나? 모르겠어요.
2: 아니 아프리카 TV나 네. 유튜브나 그게 그거 아니야?
1: 아니 그래도 좀 더 자유로울걸 그쪽이.
2: 네. 아니 유튜브 하면은 좀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게 요새 안 돼요?
1: 아이, 그것도 요즘에는 다 무슨 언론기관도 다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2: 아 그래요?
1: 네.
2: 그럼 어디 가서 그런 걸 하겠다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1: 네? 아, 그냥 하는 얘기예요.
2: 아, 그냥 하는 네. 얘기예요?
1: 뭘, 네. 뭘 인터넷으로 해. 네. 출연료나 줘요 빨리.
2: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1: 아, 몰라. 지금 오세훈 시장님. 요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2: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1: 아니,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 사장님도 다시 뭐, 조만간 뽑힐 것 같고.
2: 아, 여기 광고도 하잖아.
1: 예, 네, 그리고.
2: 사장님 뽑는다고 광고도 하잖아.
1: 사자협의체 뭐 이런 거 이제 구성돼가지고 뭐 정상화될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나한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2: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말래.
1: 프로그램 안 주기만 해봐.
2: 정상화되면은 최국 씨한테는 진행
1: 안 주기만 해봐.
2: 진짜.
1: 나
2: 그러니까
1: 1인 시위할 거야 앞에서.
2: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6371번. 아니 근데 그 DJ 하고 싶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1: 네?
2: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예능? 예능?
1: 예능이죠. 그럼 뭐, 뭐, 뭐, 뭐, 정치.

0: 시사를 하겠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1: 너 노래 많이 아냐?
0: 아, 노래는 뭐.
1: 노래 많이 알아야 돼.
0: 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아는 것만 틀을 거야.
1: 너 고맙소 이 노래 누가 불렀어?
0: 고맙소?
1: 어. 고맙소.
0: 아유, 되게 고마우신 분이 불렀겠죠. 임영웅.
1: 이명웅이야, 조항조 씨.
0: 아, 조항조 씨.
1: 아, 그런 거 알아야지. 네. 고향역은 누가 불렀어?
0: 나의
1: 코스모스.
0: 나훈아, 나훈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
1: 네. 그런 거 알아야 돼. 네. 그런 거 알아야지 DJ 하는 거지.
0: 아, 나 90년대 쪽으로만 할 거예요.
1: 자, 1인 시위 하면 너만 힘들대.
0: 아, 그럼 네? 2인 시위 할게요. 2인 시위. 내 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할게요.
1: 자, 이번에는 6371번님 사연입니다. 저는요, 큰 며느리입니다. 둘째는 이혼해서 동서가 안 오고, 아싸. 셋째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제 나타가 안 오고, 나만 며느리냐? 아. 시집살이도 혼자 견디는데, 네. 예? 또 돌아가시니까 나만 제사 준비하고 아, 죽겠어요.
0: 너무 하시네 진짜.
1: 아니, 만 며느리야 만 며느리.
0: 아, 이혼한 거랑 안 오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이혼했으면 더 자유로우니까 더 좋겠네. 빨리 와요. 아, 이혼하셨으면 이제 남이구나.
1: 그렇지.
0: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동 저기 셋째 애기 봐서 애기 안고 오면 되잖아. 어, 나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까
1: 산후조리 하느라고 아. 못 오는 거지. 아니까.
0: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 뭐 누구한테 화를 내, 그러면?
1: 이 얘기지. 지금 저 만며느리 6371번님이 사연을 보낸 거는 네, 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나 아랫동서, 윗동서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어?
0: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1: 어? 아니, 써놨잖아. 나만 며느리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0: 어떻게 제가 가서 도와드려요?
1: 어? 그렇게 화를 내달라는 거 아니야. 나만 며느리냐? 시집 다 써놨는데 아니, 그걸 읽어.
0: 아니, 내 말은 누구한테 화를 내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둘째 며느리 이혼하셨고 셋째 저기는 저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오시고
1: 돌아가신 시부모님한테 화를 내는 거지 뭐. 어. 돌아가시니까 아니, 나만 제사 준비한대잖아.
0: 아무래도 어떻게 돌아가신 분한테 또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
1: 누구한테 화를 내냐고 모르니까.
0: 머리숱도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1: 아 염색해서 그래.
0: 오, 대박이신데?
1: 야, 너 집중해. 뭐,
0: 약을 바꾸신 거야?
1: 얘 출연해 봐니까 소리 질리기 싫어가지고.
0: 아니, 갑자기 딱 무심코 봤는데 되게 풍성해지셨는데?
1: 아, 내가 지난주에, 아, 부러워. 지난주에 네. 저 미장원 가가지고 뿌리 염색했잖아.
0: 아, 진짜 뿌리 염색도 이렇게 효과가
1: 있구나. 집에서 커품으로만 하다가 네. 뿌리 염색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0: 그러니까. 왜 오래 사시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준비하잖아요. 아, 진짜.
1: 너 뿌리 염색이 뭔지 알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0: 뿌리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 안 해봤어요.
1: 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0: 아니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뿌리
1: 아 그러니까 왜 뿌리 염색이냐고 그랬지 물어봤지 네, 그랬더니 그래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염색을 한번 하면 이제 이게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머리카락이 나잖아 네네네네. 그러면 뿌리 있는 부분만 이제 하얘지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뿌리 고기만 염색을 한다 요 위에까지 안 한다
0: 위에는 안 하고
1: 그래서 뿌리 염색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0: 그럼 뿌리 염색은 좀 싸겠네요
1: 이거 비싸게 봤던데? 미용실인데? 아니,
0: 그러면 전체적으로
1: 한 5만 원? 5만 원 받던 거?
0: 어, 진짜?
1: 4만 원인가?
0: 아니, 그럼 전체는 대카시지 왜 뿌리?
1: 아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그 염색은 처음 해봤는데 네. 집에서의 거품 있잖아. 나 그것만 했거든. 근데 그거는 뿌리 염색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야.
0: 알겠어, 네? 알았어요. 이제. 네?
1: 예?
0: 예. 축하드립니다. 뿌리 하셔가지고.
1: 아, 나 뿌리 염색 개념을 그때 알았어. 하여튼.
0: 예.
1: 자, 그리고 부부싸움 하신 6384님께서 길게 사연을 보냈어요. 마누님께 화 좀 내줘요. 주말에 놀러 가는 중에 라디오 들으며 운전하는데 말 없이 정신 사납다고 끄길래 졸려서 켜놓은 거야. 이랬더니 휴대폰으로 다른 음악을 크게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방해되니까 당신이 운전해라. 그랬더니 차 돌려서 집에 가자고 성질을 갑자기 부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지금?
0: 네, 네.
1: 정리되고 있지? 에? 여태 말 안 하고 지내요. 정화야.
0: 실명 났어 지금.
1: 정화야. 제발 급발진 좀 그만해라.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늦게 준비하는 거 차에 어떻게... 타면 핸드폰 하다가 자는 거 다 네. 이해해 주니까
0: 네.
1: 자기만 잘났다 잘한다 다 한다 하지 말라고. 추석 연휴고 휴가가 없어.
0: 아이고.
1: 홀로 몇 년 동안 못했던 낚시 나갈 테니까 황소고집 계속 부려봐. 아. 최국 씨가 혼내줄 거야. 네. 네가 인간이야.
0: 하, 진짜.
1: 야, 뭐 다 써주셨네.
0: 예.
1: 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봐.
0: 아, 아니, 그러니까 운전하는 두 분이 이제 놀러 가시는데.
1: 부부가. 어.
0: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시는데.
1: 이거 문자를 보내면은 아내야, 남편이야?
0: 남편이요.
1: 남편이야? 어.
0: 아니, 저를 도대체 뭘 생각하시길래. 아, 진짜 이것도 모를까봐 그래요? 아니, 어찌됐건 이제 뭐. 부부 이렇게 놀러 가시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어떻게 되게 그렇지. 사소한 건데 이게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1: 아니 그러니까 남편분이 화를 내달라 그랬으니까 화를 내.
0: 얘기도 참 이거는 네. 그렇 아니 저 남편분도 그래요. 그렇다고 저 어떻게 좀 신뢰를 회복할 그걸 막 계속 저 고민을 하셔야지 낚시를 가시면 어떡해요.
1: 아니 가신다는 게 아니고
0: 낚시 간대잖아 지금.
1: 에이 그 얘기가 아니지 사람아.
0: 그러면
1: 그렇게 황소고집 부르면 나 낚시 가버리겠다 협박하는 거지. 가겠다가 아니고. 아, 형이 얘기해가지고 너한테 물어보면 너, 아, 그리고, 너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내용을.
0: 아, 난 낚시 가신다고 그런 줄 알았죠. 아니, 아무튼. 아,
1: 아니라고.
0: 저기, 예, 아내분.
1: 문해리게 떨어져.
0: 아내분. 그 운전 하실 때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 이거 되게 졸려요. 장거리 가면은. 그리고 음악 듣는 거 당연한 건데요.
1: 라디오 켜놓고.
0: 뭘 그거 갖고 또 그렇게 정신없다고 그러시면 그러니까. 뭐 가서 그럼 졸음 운전하면 큰일 나게, 그러면.
1: 그러니까.
0: 어? 네. 그럼 뭐. 아, 왜 그러셨어, 왜? 사모님!
1: 아까 그 남편분이.
0: 왜 그래, 사모님, 진짜! 남편... 야,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1: 네가 인간이야, 해달라 그랬어.
0: 아,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 왜 그래, 맨날, 나한테 맨날, 어?
1: 아니, 그거 해달라 그랬어.
0: 내 돈은 너만 쓰고! 너만! 진짜, 뭘 해달라.
1: 네가 인간이야, 그거 해달라 그랬어.
0: 아, 그리고 와이프가, 그래도 와이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1: 아니, 해달라 그랬어.
0: 네가 인간이야?
1: 그렇지. 두 번만 더 해.
0: 네가 인간이야?
1: 한 번 더.
0: 네가 인간이냐고?
1: 그렇지. 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0: 털 같은 남편을 말이야. 어? 어디 남편 운전하는데 어디서 어? 네가 노래를 부르든가 그러면. 괜찮으세요?
1: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남편분 화 좀 푸셨나 모르겠네.
0: 아니 화 안 풀리셨을 것 같은데.
1: 네, 부부
0: 최고 저 녀석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남편분이.
1: 에이 됐어.
0: 이거
1: 너 남편분이 시킨 대로 한 거야 너는.
0: 그리고 낚시는 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낚시 가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형이
0: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낚시예요.
1: 아, 가만 있어봐. 형이 이렇게 문자를 소개하면 네. 내가 너한테 물어보잖아 아냐고 이 상황을 또 다 안다고 해놓고 모르잖아.
0: 아, 그, 뭐, 자세히 알아야 돼요, 이거.
1: 낚시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0: 뭐, 내가 싸웠어? 저 둘이 싸웠지. 뭐.
1: 오케이. 자, 6384님의 이 부부의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부를 위한 노래가 있어. 예? 노랫말 이런 게 있어.
0: 뭐야?
1: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평행선.
0: 아, 이게 부부를 위한 노래? 정확한데?
1: 그렇죠.
0: 그, 이거야.
1: 문희옥이 부릅니다. 평행선.

0: 문희옥의 평행선,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자, 8625님의 사연입니다. 최국 씨, 정말 열받아서 정년을 당기고 싶어요. 올해 제가 32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합니다. 어제 높으신 분께서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출근해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솔직히 명절 휴가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서 따지고 싶은데 네. 유종의 미를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국 씨, 아, 속 시원하게 화 좀 내주세요.
1: 뭐 아니 딴 분도 아니고 이제 정년이라 이제 퇴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추석 연휴 때
1: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네가 인간이야?
1: 32년을 다니신 분을 네,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높은 얼마나 높아 네가?
0: 그렇지?
1: 네가
0: 사장이래 사장.
1: 사장이야?
0: 어.
1: 네가 사장이야? 아, 사장이면 진짜 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야, 군대에서도 이렇게 30년 이상 하면은, 야, 캬, 해가지고 그냥 그래, 잘해주더라. 그래. 어? 그리고 기념식도 해주고.
0: 아니, 군대 얘기하면 이 사람아, 제대하라고 저녁 네. 그 명령서 오면은, 네. 그 쉬게 해주잖아요.
1: 그러니까.
0: 아니, 20일은 그냥 내부 안에서 뒹굴뒹굴하게 해.
1: 회사도 뭐 안식년 이런 거 있지 않나?
0: 안식년은 이제 하다가 또 이제 또 근무하는 거. 아니,
1: 아, 어찌됐고 말이야? 어? 그러시지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을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일하신 분을
0: 감사패는 주지 못할
1: 만큼 주지 못할 만큼 말이야 야 보너스는 주지 못할 만큼 와서 일을 하라고? 네가 인간이냐고
0: 그렇지
1: 그러다 네가 사장이면 그런 회사 조만간 끝나는 거야 너 같은 사장 때문에
0: 아유 잘한다
1: 야 당장 때려쳐 사장하지 마 너 당장 때려치고 일단 저기 CEO 데리고 와 뭐 전문경영인 데리고 와
0: 아 좋아 좋아 저거
1: 한번 너는 자격도 없어 너는
0: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해 어?
1: 저런 회사를 저기 예산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이, TBS를 끊어가지고
0: 그렇지 아니 저긴 민간 기업이야 달라
1: 몰라 그냥
0: 장르가 달라
1: 하는 거예요
0: 아니 그거 한번 해 뭐. 일론 머스크가 아유. 만든 그거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고 그래 에?
1: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태워가지고 화성 보내버린다
0: 그렇지
1: 이거 좀 더 쉽게 가도 돼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 태워가지고
0: 테슬라 태워서 어디가? 어?
1: 고속도로로 보냈는데 충전기 없어라.
0: 자, 이번에는 9446번님. 안녕하세요, 최국님. 혹시 날파리한테도 화를 내줍니까? 지난 토요일 날파리한테 화내달래. 갑자기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냐? 지난 토요일 날 새로 구입한 자전거 타고 중랑천 달리다가요. 날파리 떼가 얼굴에 부딪히면서 그중 몇 마리가 눈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자전거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앞 타이어 튜브가 터져서 먼 거리를 자전거를 끌고 오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날파리와 대화가 어려우니 최국 씨가 대신 날파리한테 화 좀 내주세요.
1: 네, 정말 그래도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0: 자전거가 재미는 있어도 한순간에 삐끗하면 저렇게 위험하다니까?
1: 꺼져버려, 파리!
0: 아이, 좋아!
1: 파리! 어디, 야!
0: 야, 꺼져버려, 파리? 야, 어떻게 하면 그런 기발한 그 발상을 하냐? 이게요? 꺼져버려, 파리? 야. 아,
1: 그래? 꺼져버려!
0: 간단하면서도 그냥.
1: 아, 진짜?
0: 바로 메시지가 빡 전달이 되네.
1: 아, 그래? 예. 가버려, 파리!
0: 그렇지.
1: 파리로 가! 야, 어디 진짜 운전하는데 큰일 나고 아주 진짜.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 빌어. 싹싹 빌어. 야 파리 빌어.
0: 꺼져버려 파리.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집중력 있게 잘했어. 그거 저것도 한번 해봐. 요새 추석 때 다 돼가지고 뭐 저 성묘 벌초하라고 하다가 벌한테 쏘이는 분 많잖아.
1: 네? 그렇죠.
0: 벌한테 쏘여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1: 맞아요.
0: 벌한테도 한번 하자.
1: 오지마. 이번 추석 때 오지마. 어디라고 와. 그만 주마. 너 말벌이잖아. 말아태가 왜 사람아태가 아니노?
0: 와, 지진다 그래.
1: 아, 말아 미안하다.
0: 야, 최국이 살아있네 정말. 야.
1: 괜히
0: 꺼져버려 파리하고 말벌아 말한테가. 야.
1: 오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 좀 계속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0: 알았어. 출연료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줄게 내가.
1: 출연료보다 이 박수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0: 알았어. 그럼 나는 박수 치는 나는 출연료 누가 줄 거야?
1: 형 돈 많잖아요.
0: 무슨 돈 있어 내가. 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4: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최고의 함께 라디오.
1: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기까지만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광고 이거 광고. 어. 저기 아 다시 반납하는 게 낫지 않아요?
1: 왜? 왜 반납해 이 사람은?
2: 아니 이렇게 광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돈 있는 줄 알잖아. 방송. 어? 야, 쟤네, 야, 쟤네, 쟤 돈 있나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거 광고, 이거 솔직히 뭐, 저기, 어?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그 간에, 뭐지? 뭐라 그래? 이거 간에 기별도 없는데.
1: 기별도 안 된다고? 어.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7053번님께서. 최일구 씨, 반가, 반가. 최국 씨 화 좀 내줘요. 뭐냐면요. 지난번 장에서 난꽃을 샀는데 난을 사셨나 봐. 예? 네. 사장님이 꽃이 두 달은 피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서 샀는데 5일 지나니까 다시 들었어요. 최욱 씨 화 좀 내줘요. 지금도 이렇게 판다니 짜증나요. 파블로 PD님도 수고하세요. 왜?
2: 아니, 지금. 아, 사장님 너무하시네. 아니.
1: 5일 만에 시들었는데. 아니,
2: 거짓말을 해도
1: 그래.
2: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요, 진짜. 어? 금방 들통날 걸 말이야. 사장님! 빨리 꽃 피워. 꽃 피워, 사장님 피해줘!
1: 예, 좋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오늘. 자, 최욱 씨,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시다. 예.
2: 알겠습니다. 저 뭐 다음에 저기 뭐 이민,
1: 빨리 얘기해.
2: 이민 갈 수도 있으니까.
1: 아, 이민가? 다음 주 이민가? 최국 이민가? 아, 어? 자, 명절 앞두고 이 노래를 끝곡으로 파블로가 올려놨습니다. 네. 오동잎 한잎도잎 이 노래 네네네. 작곡하신 분 누군지 알아?
2: 에? 최현.
1: 아니 작곡. 최원은 가수고.
2: 아 작곡이요?
1: 어, 안치행 선생이라고.
2: 아 진짜요?
1: 네. 작사 작곡하신. 네네. 이제 추석 때 이제 고스톱도 친다 이거야. 형제들 모였을 때 이 아, 노래가 딱이다. 이거야. 권미희가 부릅니다. 운칠기삼 완고 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 아, 하지 나오지.
2: 운칠기삼
1: 두고
2: 운칠기삼이요?
1: 두고 쓰리고. 와, 쓰리고 한 방에 끝난다는 거 아니야?
2: 이게 통과됐어요? 심의위원회?
1: 아, 요새 다 돼. 아,
2: 대박이다.
1: 운칠기삼 고스톱 권민희 씨 노래.
2: 와, 조만간 포카도 나오겠는데, 포카.
1: 다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희 씨, 다음 주에 보고요. 수고했습니다.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동부한산도로 성수대교 방면 군자학교에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 성수분기점 강변북로 구리방면 진출로에서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하고요. 내부순환로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할 때까지 정체 구간 길어졌는데 홍지문터널 지나 1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 유로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금천교 방면으로 지하도로 중간부터 긴 구간 물려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도로와 소요시간이 비슷해진 상황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나들목에서 북부간선도로 이용해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25분 정도 걸리고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일대는 양방향 모두 밀리는데요. 특히 일산방향 서하남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미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덕질에 대해서 아주 열띤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정작 요즘에 어떤 덕질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혹시 요즘에 하고 있는 덕질을 한번 영합해보면 어떨까?
1: 사실 요즘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현실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덕질할 여유가 없는데 그 와중에 좀 새롭게 흥미를 갖고 즐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연히 차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커피보다 차를 더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 밖에서 몇 번 마셔본 백차, 중국 백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선물을 받으면서 집에서 이제 우려 마시게 됐는데 너무너무 향이 좋고 네, 입차로 마시게 됐는데 이제 도구가 없으니까 그 커피 내려 마시는 듯이 네네, 드리퍼에다가 하고 있는데 제법 저한테는 만족도가 일단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차 덕후분들 SNS 팔로우 하면서 언젠가 이런 차우림 도구 같은 것도 좀 이제 가성비로 좀 사서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집에 좀 진득히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가능한 거라 일단 조건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요즘 차를 좀 새롭게 즐기고 있다 정도가 제가 새롭게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아님은 좀 확실히 빠졌다 싶은 이런 분야 있으세요?
0: 저는 러닝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1: 네, 대단하시다.
0: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역시. 잘 맞는 운동을 이제야 찾았다는 생각도 들고 벌써 한 4, 5개월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밖을 달리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 분이 보여야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을
1: 진짜요?
0: 뛰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늘의 목표가 있잖아요.
1: 네.
0: 30분을 뛰겠다. 그러면 그 30분이 채워지는 것만 보고 뛰어요. 그 큰 모니터 속에.
1: 그래야 내가 달릴 수 있구나, 유지할 수 있구나, 이 달리기를.
0: 그러니까 왜냐면 힘든 순간도 오잖아요. 그런데 10분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뛰는데 그러면 또 되게 놀랍게도 하나도 안 힘든 구간이 오거든요. 계속 달릴 수 있을 것
1: 그러니까요.
0: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달리지 않는 것.
1: 거기서 철학이 있네요.
0: 철학 없고 그냥.
1: 아니야, 철학이 있는데?
0: 근데 그냥 진짜 계속 달리면 더 달릴 수도 있겠지만.
1: 어떤 멈춰요, 일단?
0: 제가 그 정도의 끈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한테 좋은
1: 좀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느낌?
0: 저는 뭐 스포츠용 시계도 안 쓰고 옷도 그냥 낡은 반팔 티 입고 뛰는데 제가 11월에 상하이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1: 네.
0: 저 그 동방명주 옆에 강변을 달리기로 해가지고
1: 좋겠다.
0: 레깅스 네. 팬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근데 요즘은 혜연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차 내리는 도구가
1: 너무 비싸요.
0: 너무 갖고 싶어지잖아요. 덕질을 하면. 그래서 뭘 덕질하려고 차 너무 돈이 드는구나.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안 드는 덕질을 하려고 하는데도 좀 그쵸, 욕심이 납니다.
1: 그쵸. 아 근데 이 동방명주 다녀오시고 나면 야외 러닝에 확실히 확 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0: 아니요.
1: 이벤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9월 두 번째 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덕질 키워드를 계승해서 책을 골랐는데 첫 번째 도서 제목이 인더 메가 처치였죠. 지난번에 함께 읽은 이야기가 저희 이제 신흥 종교를 세워서 신도를 포섭하듯 아이돌 팬덤을 전략적으로 구축하는 세계였다면 오늘은 정반대로 수행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최애는 부처님이라는 에세이예요.
0: 저번에는
1: 소설이었는데
0: 기독교였다면
1: 이번에는
0: 불교.
1: 불교로. 그리고 쓴 라디오에서 좀 오랜만에 에세이를 다루는지라 또 반가운 마음도 있고요. 이 불교가 최근 몇 년 동안 좀 이제 한국 대중문화 틀

0: 데 일부를 좀 장식할 만큼
1: 네.
0: 핫한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꼭 불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좀 내 마음을 움직인 불교의 교리를 지침 삼아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하고, 혹은 지금 불교나 그 부처가 갖고 있는 초연한 태도가 묘하게 힙한 느낌을 이제 자아내서 이제 각종 굿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제 유행하는 이렇게 밈으로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불교와 그 대중 사이의 거리가 확실히 굉장히 좁혀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부처님이 나의 최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비구니 연습생이라고 정의하면서 지내는 청년이 등장한 거예요.
1: 아, 근데 이런 말 자꾸 안 하고 싶은데 너무
0: 힙해?
1: 젠지 같아.
0: 젠지, 아, 그 비구니 연습생?
1: 그니까. 너무 멋있다.
0: 그니까.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지.
1: 네, 스스로를 이렇게 정체화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그리고 키워드도 정말 정확하게 갖다 붙여요,
1: 너무.
0: 또. 근데 이제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입덕하는 건지. 그리고 이러면은 탈덕이 가능한지.
1: 아,
0: 그 부처님이 최애면 108배를 하는 게 덕질인가?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많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소 알고 있는 덕질의 세계와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보게 되었고요. 이 비구니 연습생 작가님 소개를 좀 해봅시다.
1: 네.
0: 작가님은 개소영님이 본명이에요. 네, 어쨌든 본명보다는 비구니 연습생으로 더 활동하고 계시고 불교 미술을 전공해서 불화를 그리는 1998년생. 젠지고요. 애니메이션 덕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연의 칼날,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지드래곤에게 불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덕후고, 이게 불교를 어렵고 엄숙한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재미있게 문화로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화사 MJ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이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하는 불교를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을 두루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이분이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음을 끄집어내는 거를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최애는 부처님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절 언니, 절 누나의 불교 입덕기에서는 이 작가가 비구니 연습생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게 된 사연부터 불교에 입덕하게 된 이유, 또 불화란 어떤 작업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2장 불교 덕후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평소에 우리가 불교와 스님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데요. 스님들의 시신은 왜 불태우는지, 스님들이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스님들은 왜 장수하는지 등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를 바로잡아주기도 하고요. 불교의 핵심인 업보와 윤회에 대해서도 쉽게 알려줍니다. 3장 불화 작가의 애니 덕질 입문에서는 애니메이션 덕후이기도 한 이 작가님이 자신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주술의 전, 체인소맨, 원피스, 나루토 속에서 발견한 불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4장 비구니 연습생의 과몰입에서는 지드래곤의 노래 가사나 제니의 뮤직비디오,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의 인생 태도 등 작가가 덕질하는 분야의 불교적인 내용을 이입시켜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으셨어요?
0: 저는 일단 제목에서부터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책이 분명하구나 싶어서 이제 굉장히 가볍게 집어들었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분야에 대해서 덕후들은 대체로 준 전문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각 잡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또 그래서 되게 다채롭게 영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도 그럴 거란 기대가 있었고 역시나 맞았고요. 그 무엇보다 그 불교 미술인 불화를 전공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집안이 세미 불교인이라서 평소에 이제 혼자서 어디 갈 때도 근처에 이제 절이 있나 보고 있으면 가곤 하거든요. 불교 관련 에세이도 좀 찍먹하고 그랬는데 불교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이게 되게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어쨌든 처음 이렇게 제대로
1: 맞아요.
0: 접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흥미로운 에세이였습니다.
1: 저도 그 불화 부분이 너무 흥미로웠고
0: 네, 네.
1: 또 뭐 중국 불화, 한국 불화, 일본에서만 그리는 불화 이게 되게 다양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되게 쉽게 설명해주는
0: 그러게요.
1: 책이 주는 그 산뜻한 깨달음이 너무 좋았는데요. 불교에 대해서 다루는 다른 책들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책은 제목과 작가의 정체성에 걸맞게 자신의 최애를 영업하는 느낌으로 불교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데 그 메시지가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거라서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유익한 마음으로 영업을 당한 책이었습니다.

0: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쓴 라디오입니다. 최애는 부처님 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불교 덕후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신심이 엄청난 유형, 주로 스님입니다. 함부로 이제 네,
1: 아무나
0: 안 속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암 자체를 좋아하는 순수한 연구자에 가까운 태도로 이제 경전 연구에 집중하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교를 어떤 전통과 문화로서 좋아하는 유형. 종교적 믿음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불교를 해석하고 전파하려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중에서 자기를 3번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 불교가 가진 전통적인 면에 그냥 스며든 거예요. 약간 고즈넉한 절집에 가면 저희도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는데 거기서 약간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거 좀 내가 알아볼까 하고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입덕한 불교가 어땠냐 하면 이 저자는 불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점을 꼽더라고요. 불교가 오로지 그냥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해준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네. 이제 굳이 삶의 특별한 의미나 가치 같은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애써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에 되게 큰 위로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지쳐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요즘은 무슨 통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1: 포모 때문에.
0: 아, 물론 그 영향도 있죠.
1: 닉스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주식과 이런 네. 코인처럼 이제 인생이 어떤 한 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 너무 많이 보면서 내가 현실에 오롯이 발붙이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이젠 무언가에 뛰어들었다가 좀 리스크를 되게 많이 네. 얻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온갖 존재통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때에 이런 불교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 현생에서 느끼는 고통의 연결고리를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것은 인생을 좀 아름답고 더 낫게 만들어주진 않는데 네. 그냥 이 고통을 좀 감당하는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 보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같다. 이런 감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젠 내가 주식에서 좀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해도 앞으로 살아가긴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나약한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불교일 수 있고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이 부분쯤에 나와요.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나는 불교가 좋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기보다 지금의 나로서 좀 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냥 살아간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계속 나를 존재하게끔 그 이유를 내가 이렇게 찾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서 좀 밑줄을 그어봤고요.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저희가 좀 새롭게 매력을 느낀 저자가 불교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좀 느낀 불교 혹은 부처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저는 사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던 사람이라서 네. 인도에서 네. 부처님이 어떻게 신도를 모으게 됐는지도 이 책으로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카스트 제도가 되게 견고했던 고대 인도에서는 다음 생에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려면 현생에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이 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제사를 진행하는 사제한테 음식을 올리는 공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제는 카스트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브라만이라서 노예 계급이 함부로 브라만한테 공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 공양도 못하게.
1: 그러니까 낮은 신부는 공양도 못하니까 공덕을 못 쌓고 그럼 다음 생에 또 노예로 그러니까.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시타르타.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있을 때 이름이 시타르타인데 네. 이 시타르타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 나에게 공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양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입덕할 것 같아.
0: 그러니까 이때 내가 노예 계급이면 입덕 안 할 수 없지.
1: 아니, 완전 따라다니면서 공양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다음 생에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0: 맞아요.
1: 또 시타르타도 인간이었으니까 시타르타가 죽으면 누구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냐 이 사람들은

0: 학자가 물어봤더니 나에게 올리는 공양의 공덕과 똑같은 공덕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첫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둘째,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을 주는 것. 셋째, 가난한 자를 돕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것. 넷째는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잘 외호하는 것.
1: 어머,
0: 이러고 말해요.
1: 감동받았어요,
0: 그러니까
1: 진짜로.
0: 자기가 죽어도 이 중생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1: 공덕을 쌓는 거나 다름없다.
0: 이 마음이 너무 자애롭잖아요. 그러니까
1: 그니까요.
0: 이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신도, 그러니까 팬이죠. 팬들이 많아진
1: 팬덤이 불교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
0: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1: 맞아요.
0: 인도에서 땅을
1: 그니까,
0: 거쳐서 일본에까지, 심지어
1: 맞아요.
0: 바다까지 건너서 일본에 간게 바로 이런 내
1: 자유로운.
0: 최후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니까 다 알아서 전파를.
1: 신도 하나하나씩 이제 포교한
0: 네,
1: 거지.
0: 한 거죠.
1: 그치?
0: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요즘은 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이 저녁에
1: 맞아요.
0: 집 문을 두드리는 이제 스님들이 자주 계셨거든요. 그럴
1: 맞아요.
0: 때마다 이제 엄마가 쌀한 그릇 이렇게 퍼서 이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그 회색 가방에
1: 네네.
0: 넣어줬었어요. 근데 그 안에 5만 개다 들어있었거든요. 꼭 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1: 맞아요.
0: 빵도
1: 맞아,
0: 있고 뭐
1: 맞아.
0: 야채도 있고. 근데 그게 아 공덕인 줄 알았다면
1: 나도 한 그릇 퍼서 좀더
0: 네더더 드리는 거네. 아 그걸 몰랐구나.
1: 아.
0: 또 그리고 절에서 사람들이 부처님 같은 분한테 내가 세속적인 기도를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처님 같은 분 앞에 가서 제 건물 팔리게 해주세요, 뭐 닉스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걸 비는 거 아니면 우리 아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100일 기도
1: 그니까.
0: 하는 게 괜찮나?
1: 그 부처님은 사실 소원을 들어주는 분은
0: 아니니까.
1: 아니잖아요. 네네.
0: 근데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부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소원을 빌어도 그걸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능 100일 기도 같은 건 되게 좋은 게 기도를 올리면서 이제 뭐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불안을 다스리는 심리적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훌륭한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으로 보는 거. 이게 크기가, 이 그릇의 크기가 남다르다.
1: 진짜. 저도 그 공덕에 대해 이야기한 파트가 되게 좋았어요.
0: 네.
1: 이거는 저도 어떤, 뭐랄까, 갈 때마다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뤄달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왜냐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0: 부끄러우니까,
1: 분이 아니기도 하니까,
0: 네.
1: 맞아, 부끄럽기도 하고, 마지막에.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거다안 들어주셔도 되고, 그냥 이 얘기를 할수 있게끔,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0: 어머.
1: 그러니까 혼자 그냥 싹 그냥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0: 세상에.
1: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는 거야.
0: 그쵸.
1: 왜냐하면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기도가 이뤄지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마음의 그릇을 빚는 일이 기도라고 말해주잖아요.
0: 너무 멋있어.
1: 그리고 이 수능 기도야말로 학부모 시기에 인간이 할수 있는 훌륭한 수행이라고 말하는 데서 오는 그 후련함. 불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불안을 견디는 근육을 기르는 게 바로 기도의 어떤 의의일 수 있다고 말할 게 진짜 너무너무.
0: 저는 저가 평생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1: 우리 수행으로
0: 수행이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0: 부처님
1: 온갖
0: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것 자체가.
1: 그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비구니 연습생님이 해석하는 걸 읽을 때마다 아, 이 불교가 사실 중생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게 그 가깝고 낮은 곳에서 나한테 들려주는 목소리가
0: 네.
1: 되게 저 위에서 나한테 이렇게 크게 외치는 목소리보다 되게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파고들다 보면 당연히 경외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 스스로의 내면에 좀더 고요히 침잠하게 해주는 용기를 좀 전해주는 게 불교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를 좀 직면하게 한 다음에 근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내
0: 그쵸.
1: 마음을 직면하게 하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 뭔가 욕망을 쫓는 건 너무 쉬운데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를 직면하게 한 다음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좀 불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 교리 외에 제가 좀 매력을 느낀 존재는 미륵불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충청도 지역에서 좀 예로부터 이 독자적인 미륵 신앙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제 본가가 충청남도에
0: 네.
1: 있거든요. 근데 정말 크고 작은 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과 들리는데 아직도 못 가본 곳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이 미륵불 때문인가 덕분인가 싶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한 미륵불 중에 하나는 거의 진격의 거인급 크기로 미륵불이 존재하더라고요.
0: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들?
1: 네네.
0: 크기가 다 다양해가지고.
1: 아, 이것도 덕후가.
0: 네, 그러니까, 어떤 거인인지.
1: 아,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 그러니까 인간보다 큰 거인.
0: 한 3m 거인?
1: 그것보다 크시더라고요. 48m래요.
0: 네?
1: 말이 됩니까?
0: 48m요?
1: 그럼 진격의 거인 맞죠?
0: 거의. 네, 그럼 거의 마지막에 인류를 박살내는 거인 수준인데?
1: 그러니까 이 미륵불 세계관은 되게 큰 거인의 존재고, 심지어 미래에서 온 부처예요. 거의 유일하게. 그리고 그 미래가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굶는 사람 없고 아픈 사람 없고 모두가 행복한.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 알아온 불교가 되게 배반되는 지점 같은 건데, 왠지 그러면서 또 아, 불교도 이런 구석이 있구나. 이런 존재를 만들어서 중생을 위로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구나 하고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미륵불을 담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 국가적 행사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7층 높이로 제작된 미륵불 괴불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병자호란에 휩쓸리는 그 되게 아주 격동의 시기에 완성된 그림인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이때 굉장히 병들고 아프고 배고파서 죽은 백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조선시대는 좀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대요. 근데 이 유교적 제사로는 백성의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고려시대부터 내려와, 삼국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불교적 힘으로 좀 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이분들 다시 좋은 곳에서 태어날 거다 하는 이런 마음을 좀 심어주고 백성의 어떤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불교 그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린 게 바로 미륵불 괴불인데, 그게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국보로 지정이 네.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웠고,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코엑스나 광화문 같은 거 지나갈 때 이제 대형 스크린에 뭔가 좋아하는
0: 최애가
1: 나오던지 네. 아니면 뭐 좋은 글귀가 나오던지 하는 그런 대형 스크린 역할을 과거에 한 게 있었구나. 이렇게 좀 연결짓는 지점이 저자의 그런 해석이 굉장히 또 귀엽기도 했고 네.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제 저자가 입덕한 불교의 입덕 포인트, 그리고 전반적인 불교의 교리와 오해들을 좀 해소시켜준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불화 작가로서의 애니 덕질 입문인 3장 파트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읽고 나면 거의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실 이 책을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애니 덕질의 덕력과 이 불화 전공자의 내공이 완전히 잘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그 비구니 연습생으로서의 그 닉값이 느껴지는 파트이기도 네. 했는데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불교 입문기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좀 대중문화 속에서 불교적 사유를 찾아내는 책으로 한 발 좀 더 나아가게 만든 지점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누구나 덕후가 되면 이제 자기를 둘러싼 그 모든 세상에서 자기 장르의 모습을 맞아요. 발견하잖아요. 그 눈 하나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그 애니메이션에서 불교 질문을 찾아내는 눈이 굉장히 크고 반짝거려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애니메이션들이 앞서 소개한 것처럼 기멸의 갈날, 주술의 전, 극장판 체인소맨, 원피스 나루토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또 다른 애니, 근처에 있는 애니 덕후, 미아님의 감상이 좀 가장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0: 아, 3장이 정말 특히.
1: 재밌으셨죠?
0: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는 귀멸의 칼날이랑 체인소맨 그 애니 버전은 안 봤거든요.
1: 아, 극장판은,
0: 극장판은
1: 보셨고.
0: 봤지만. 네. 작가님의 설명을 읽고 나니까 네. 체인소맨이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체인소맨의 주인공인 이 덴지라는 아이가 10대 아이 남자아이인데 네. 머릿속에 온통 여자랑 잘생각밖에 없거든요. 아하. 근데 이 10대 소년이 전기톱 악마랑 연결이 돼서 다른 악마들을 죽이는 설정을 보는 게 저는 좀 거북해서 보지 않고 있었어요.
1: 아, 네네.
0: 근데 작가님의 설명을 읽어보니까 체인소맨의 체인이, 그러니까 체인소맨이 뭐냐면 전기톱 인간이에요.
1: 네.
0: 근데 이 체인이 윤회의 사슬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소맨에게 배인 존재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대요.
1: 아, 윤회를 끊었으니까.
0: 네. 불교적으로 윤회의 사슬을 끊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원래 해탈을 하려면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그쵸. 스스로 깨달아야만 가능한 건데 이 애니 속에서는 체인소맨한테 한번 베이면 수행 없어도 해탈이 되는 거예요.
1: 근데 그게 진정 해탈이 아니냐에 대한 이제 또 의미도
0: 이야기가
1: 있고.
0: 이제 나오는 거죠.
1: 네네.
0: 근데 이 애니의 시대 배경이 1997년 무렵인데 2차 세계대전이 없는 세계관이에요.
1: 아, 없이 여기까지 온 세대.
0: 네, 왜냐면 전기톱 악마가 2차 세계대전 악마를 먹었어.
1: 아.
0: 그래서 전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악마가 일으킨다 뭐 이런 거죠.
1: 네.
0: 악마가 없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전기톱 악마가 전쟁 악마를 먹어서 전쟁이 사라진 건데 그럼 되게 좋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면. 근데 작가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왜냐면 과거가 통째로 지워지면 기억도 반성도 역사도 함께 사라져서 세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너무 끔찍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은 것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악을 삭제해버리는 전기톱 악마를 그러니까 이 체인소맨을 선한 존재로만 보긴 힘들다고 말을 해요. 이 애니의 주인공인데도.
1: 네.
0: 근데 불교적으로 깨달음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해탈이 아니라 소멸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건 열반이 아닌 무지 속의 삭제. 라고 하는데
1: 네.
0: 이 부분의 해석이랑 서술이
1: 맞아요.
0: 진짜 너무
1: 맞아요.
0: 좋은 거예요.
1: 맞아요.
0: 아니 체인소맨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너무 신선하고 흥미로웠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지는 게
1: 그러니까.
0: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원피스 얘기를 하시는데 저의 최애 캐릭터가 니코 로빈이거든요. 근데 이 원피스에 등장하는 포네그래프를 고대 인도의 경전인 베다 와 연결시켜서 설명해준 부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니코 로빈이라는 인물은 제가 좋아하는
1: 네.
0: 포네그래프라는 고대 문자 비석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예요.
1: 네네.
0: 이 포네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극히 소수이고 심지어 이걸 못 읽게 하려고 세계 정부가 이 고고학자가 모여 살던 니코 로빈의 고향을 파괴시켰거든요. 섬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포네그래프는 좀 비밀스러운 문자예요. 근데 그 고향인 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고학자가 바로 이 니코 로빈인데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니코 로빈의 목표는 네 개의 포네그래프를 다 찾아서 이 비밀을 밝혀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에피소드까지 밝혀진 게 이 포네그래프가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까지 같이 들려야만 이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해석할 수 있다는 설정인데요. 이게 바로 고대 경전인 베다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1: 베다를 해석하는 법과 일치하는 거지.
0: 베다도 특정한 통과 소리로 읊조리는 그 음성 자체가 본질인 문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는 것 말고도 이렇게 음성으로 외워야 하는 거죠.
1: 네네.
0: 그리고 이외에도 베다를 카스트 제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 또 역할에 따라서 네 개의 베다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 포네그래프의 설정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피스 세계관에도 천룡인이라는 창조주 계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포네그래프도 세상에 딱 네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베다에서 따온 거라고
1: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겠죠.
0: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종교를 안다는 거는 좀 세상을 바라보는 세 번째 눈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1: 진짜.
0: 제가 세 번째 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나루토에 나오는
1: 네.
0: 또 눈에 대한
1: 네, 그거 되게 흥미로웠어요.
0: 네.
1: 그 얘기도.
0: 이야기도 또 하고 계셔가지고 이 불교에서 세 번째 눈이 의미하는 바 이제 인도의 신이 이제 세 번째 눈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영화나 애니를 볼 때 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메타포도 전혀 모르거든요.
1: 서양 콘텐츠는 정말 이게 너무 거의 전부 다
0: 네네,
1: 이게 경우가
0: 무슨
1: 많잖아요.
0: 예수에 관한 메타포다
1: 맞아요.
0: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잘 해석을 하는데 그래? 뭐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좀 부럽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 종교를
1: 이런
0: 갖고
1: 거는.
0: 있다는 게.
1: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 지식도 없는데 애니적 지식도 없으니까 이 파트가 저한테 완전 그냥 물음표인데 다만 이 이야기를 읽는 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이야기 이 에세이로서의 흥미만 그냥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막 답답하면서도 근데 그게 너무 좋잖아 막 이렇게 이제 약간 한겹이 있는 채로 이 장을 마무리했는데 그 세상에 흥미로운 게 너무 많고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야는 많지만 그걸 제가 다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좀 가져볼 수 있는 자세가 그 분야의 덕후랑 그냥 친구가 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만큼 제대로 찍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찍먹보다 더 걔랑 친구가 돼서 걔가 해주는 얘기로 찍먹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양질의 찍먹이 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미아님이 들려주는 영상 콘텐츠 이야기를 미아님이 한 10개 알려주면 제가 2개 정도 이제 부먹해서 보는 정도인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물론 제 직접 감상하는 것과는 엄청난 간극이 있겠지만 누군가 어떤 분야에서 그 자기만의 통찰과 해석을 담은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해갈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비디오형 팟캐스트 콘텐츠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엄청난 그 롱폼이.
0: 네.
1: 그게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뭔가 흥미로운 게 너무 많고 내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해. 근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겠다. 그래서 뭔가 이 파트를 읽고 여전히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감히 엄두가 안 나지만 이 비구니 연습생이 또 어떤 불교적 덕력을 쏟아낼까 싶어서 이분의 유튜브를 구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콘텐츠를 좀 보면서 이제 한 거리는 좀 있지만 그런 찍먹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2: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1: 다시 또 책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 책은 요즘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보았던 것처럼 불교가 힙하고 재밌으니까 다 같이 불교를 즐깁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 현생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이제 불교에 기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이제 불교라고 하면 뭔가 무소유, 무효과 같이 너무 해탈해버리고 너무 초연한 상태를 유지하는 혹은 그래야만 하는 이미지를 그동안 많이 떠올렸는데 이 책을 이제 읽는 중간중간 이게 덕질이라는 과몰입으로 출발하는 그 흐름이 내내 좀 반갑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불교 뷔페에 초대돼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느낌이
0: 입에 자꾸 넣어줘요.
1: 계속 넣어줘요. 근데 되게 다른 맛으로.
0: 네.
1: 질리지 않게끔 넣어주시는데 네. 제가 이 뷔페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건 어쨌든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0: 네.
1: 그 삶에 대한 태도.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실제로 좀 복잡하고 삶이 힘든 순간에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됐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0: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 제 네. 팔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전생에 제가 어떤 큰 죄를 짓거나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1: 아, 어쨌든 운명이라는 게 좀 있다고 좀 있는 편이었네요.
0: 이제 사람한테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기운 같은 게 있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편했거든요. 아 왜 나는 더 안 유명해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유명해질 운명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서 되게 편해진 타입인데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든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따라서 제 운명도 정해진 게 아니라는
1: 그쵸.
0: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업을 쌓는 건데 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1: 그러니까 행위 그냥.
0: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좋은 의도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금의 이 행동들이 다음의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예시로 나온 게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였거든요. 이 오타니가 물론 야구 너무너무 잘하고 무슨 야구 만화 주인공처럼 항상
1: 맞아요.
0: 끝내기 안타로 끝내버리거나 하는데 이 쇼헤이가 평소에 쓰레기 줍는 게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인격도 너무 완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타니 그냥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야구 천재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업을 지금 행하고 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간이 됐구나.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나도 선한 마음으로 살지 않을 이유가
1: 그쵸.
0: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법 무아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되게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내가 너무 싫은 날이 있잖아요. 내가 나라서.
1: 맞아요.
0: 그러니까 책에서 구업을 쌓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근데 말 실수를 맨날 하잖아요. 사람이.
1: 인간이라면 누구나.
0: 내가 나라서 그게 잘 안 바뀌어. 근데 그런 날 집에 돌아오면 또 복귀하니까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책하게 되는 날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재범 무화를 떠올리는 거예요.
1: 나 달라질 수 있지.
0: 난 고용된 존재가 아니야.
1: 맞아. 이거 오늘의 나로 끝났어. 이거는.
0: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하면서 이제 쓰레기 하나 줍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하면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그 윤회를 믿는 편이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잘 믿어, 그냥 자연스럽게 믿었던 것 같아요. 윤회에 대해서. 근데 최근 한 몇 년 동안 사이에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내가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다시 안 태어나려 보다.
0: 이제 해탈하겠나 보다.
1: 해탈이라는 말을 떠올리진 않았지만, 나 이번 생이 마지막일 것 같아, 왠지. 난 윤회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윤회가 이제 여러 생을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태어나고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그 모든 생을 관통하는 참된 자아를 깨달아야, 해탈을 해야만 이제 윤회가 끝나는 건데, 네. 윤회의 사슬이 끝나는데, 이번 생에 그 과정이 아닐까라는 아하, 착각에 빠지고 하는
0: 오만한
1: 거예요.
0: 오만한 중생이구만.
1: 그렇죠. 사실 아마 그 고프라기로 다시 태어날 텐데 문득문득 그냥 근데 이게 해탈을 내가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태어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정도 삶인데도 내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사는 건 진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득문득 너무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어떤 면에서든 그럼 진짜 이번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저는 그리고 이 오타니 일화를 여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런 남이 버린 운을 줍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좋은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0: 그러니까 아, 윤혜인이 오타니.
1: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남이 버린 운이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냥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뭐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운다거나 뭐 죽는다거나. 근데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이 저는 그게 다음 생에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안 태어나려고 하는 거에 좀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천국 가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면 아, 너 그냥 이번 생이 마지막이겠다라고 말해줄래? 약간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진짜 믿어지고 그럼 더 이 삶에 충실한 마음이 들고 왜냐면 마지막을 내면 정말 깨달아야만 하잖아요. 그럼 나 정말 열심히 살자. 그렇게 보낸 하루 끝에는 정말 마지막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이거 반복하는 게 저의 한 그래도 2, 3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지에 오르는
1: 그러니까 뭔가 좀 고통스럽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통스러워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축 처져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좀 씩씩하게 기운을 내는 편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좀 이야기의 말미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저자는 어렸을 때 닌자가 꿈이었대요. 그리고 중간에 또 오탄이랑 결혼을 좀 꿈꾸기도 하고 블랙핑크의 제니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논문을 쓰고 불화를 그리는 불화 전공 대학원생이자 이제 비구니 연습생으로서 불교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5년간의 목표가 한국의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불교의 경전을 듣고 익히며 경전에 기반하는 불교 미술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고 해요. 너무 커다란 목표이기도 한 네.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 포부를 이제 읽으면서 어떤 전통이 이어져 오는 양상을 예술로 표현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그 분야에 종사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에서 전통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다는 그 바람을 품을 수 있는 장르가 그녀의 무기인 게 문득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글을 쓰면서는 또 할 수 없는 일 같기도 하고 뭔가 글 쓰는 일은 좀 개개인의 서사에 또 가까운 느낌이지 네. 뭔가 전통을 계승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어서 네네. 그녀가 갖고 있는 언어가 그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타인의 어떤 작업물이 완성되는 과정에 되게 흥미롭다고 느낀 건 또 오랜만이었는데 바로 그게 제가 또 이 유튜브를 구독한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자의 불교처럼 우리 각자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미친 좀 덕질 뭐가 있을지 요거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아님은 어떤 덕질의 세계가 있으신가요?
0: 저는 지금의 저의 뭐 세계관? 태도에 네. 영향을 미친 덕질이라면 네. 아무래도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 타임라인에 지브리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있거든요. 아. 이웃집 토토로가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88년생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함께 하고 있는 셈인데 네. 내가 그걸 그 나이에 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브리와 같이 나이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1: 네.
0: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영광이고 내 삶의 자랑이다.
1: 오 마이 갓.
0: 이 인류의 자랑이다.
1: 내가 동시대로 같이 성장해왔다는 네, 거. 네. 뒤늦게 이걸 이제
0: 뒤늦게 봤어도 내가 지금 원하면 언제든지 지브리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게 자랑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후손들에게 자랑할 만한 한 가지를 말하세요. 그러면 난 지브리랑 같이 살았어.
1: 와.
0: 이런 느낌인데요. 하야오 작품의 많은 특징 중에서도 제가 영향을 받은 건 자연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야오는 늘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전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존중하고 교류해야 한다.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왔어요. 근데 88년이면 충분히 우리가 자연 친환적이었던 시대

0: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때부터 이 메시지를 네. 계속 설파한 거죠. 근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도 그렇고 이웃집 토토로, 뭐 모노노케 히메 같은 작품이 다 그렇거든요. 일본에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데 그걸 애니미즘이라고 불러요. 책에서도 잠시 등장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령, 원령 그런 개념인 거죠. 토토로도 숲의 정령이고 모노노케 히메는 애초에 이름 자체가 원령 공주고
1: 맞아.
0: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자꾸 이런 식으로 살면 원령 공주한테 다 죽는다.
1: 그래도 마땅해.
0: 네, 용서받지 못할 거다. 네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좀 자연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1: 이런 질문을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도 받을 때 케이팝이 아닌 다른 걸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문득 지겨워질 때가 있거든요. 이 케이팝 아이돌에 대해 얘기하는 게. 그러다가 나 좀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덕질을 하면 되지 않나. 이제 뭔가 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저는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나이대이긴 하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덕질을 시작해서 70까지 살아남으면 케이팝과 아이돌만큼 나를 형성한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한다면 꾸준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떤 덕질을 갑자기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 거야. 세계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야.
0: 좋다.
1: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다. 이젠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거랑 별개로 진짜 이제 음악에 대해 음악이 나를 만든 내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만들었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온갖 장르의 음악을 찾아서 즐겨 불렀던 그 유년기와 10대가 저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온도를 좀 만드는 형성하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그 음악에 한해서는 그 취향의 경계가 없이 넓은 편인데 무엇이 나한테 조금 더 좋은지 세밀하게 구분해내는 힘도 같이 길러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음악이 아닌 영역에서도 뭔가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때 마지막에는 내 취향의 것을 딱 골라내는 힘? 그런 게 저한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음악 덕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그리고 학창시절에 노래를 불렀던 것도 더 잘한 뒤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할 때 이걸 그냥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좀 표현해보는 경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게 지금의 글쓰기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게 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좀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어졌는지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뭔가 그런
0: 다짐을 좀... 가르침을 얻었으니까.
1: 네, 그래서 얻었다 치고. 네.
0: 아 저는 네. 이게 불교에서는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 다시 안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궁금한 게 다시 안 태어나면 어디로 가는 건지 그냥 사라지는 건가? 그 내가? 근데 이 세계가 고통스러운 곳인 건 맞고 어느 날엔 같은 인간이라는 게 싫을 정도로 인간이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삶이라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태어나는 게 나한테 정말 구원일까?
1: 그렇구나.
0: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라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건데 근데 물론 불교를 더 깊게 공부하다 보면 이 생각에 대한 해답도 나오겠지만
1: 달리 나올 수도 있고
0: 네네. 오히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별 욕구는 없는 사람이지만 삶에 대한 집착은 있어서 아 나는 평생 해탈을 못하겠구나.
1: 그래서 다시 태어나겠구나.
0: 네, 또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이왕 또 태어날 거면 착한 일을 조금 더 해서 다음 생에 나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태어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니체한테도 영원 회귀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되게 다른 게 영원 회귀는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삶을 긍정하고 잘 살라고 하는데
1: 이게 반복되는 삶일 테니까
0: 이 삶이 이 버전이 계속 영원히
1: 잘 살아야 돼.
0: 근데 저 이미 40년 살았는데 그동안 저지른 실수도 너무 많고 고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삶을 계속 이 버전을 또 사는 건 싫어요.
1: 아니 아직 40년 더 사서 저처럼 세 개가 하나 더 만들면 돼요.
0: 근데 그것도 어제 40년 살아야 그 다음부터 좋아지는 거잖아요. 처음 40년 인생의 반은 또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건 싫어.
1: 아, 네네네.
0: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또 태어나는 건 환영. 그래서 앞으로 남은 4, 50년을 네, 네. 선한 의도로 살아서 다음 생에는 제니로 태어날 거야. 아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혜은은요?
1: 저는 이게 다시 안 태어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삶을 진짜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완전히 같은 방향에다가 결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태어나려면 지금 삶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삶을 너무 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좀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미아님이 결국 깨닫는다는 게 사라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다 너무 소중해지니까 사실 그 애틋함도 있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뭔가 다시 안 태어나고 싶고 근데 그 사실 안 태어나기엔 나도 이 삶이 되게 즐거운 면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난 정말 다시 안 태어날 거라는 그 의지가 있으니까 그럼 진짜 잘 사랑해야지. 이게 진짜 마지막일 테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울컥하기도 해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번 생에 많이 만나는데 얘네랑 이게 마지막이잖아. 내가 나로서 만나는 마지막 친구들인 거예요. 저는 이미 안 태어날 거라는 가정을 한 거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이제 뭐 엄마 아빠도 너무 이제 힘들다가도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으로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책을 읽고 어떤 깨달음은 지금 내가 삶에 대한 방식 그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냥 순간순간 어떤 디테일한 선택에서 더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하는 차이가 정도가 있겠지. 그냥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건 그 업에 대한 정이긴 해요. 저도 이 업이 선악을 가르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진짜 그 의도가 담긴 행위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제 인식하고 나니까 저도 좀 더 그걸 의식하면서 지내야겠다. 그래서 업은 운명이 아니라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에 가깝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더 나아지기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0: 근데 가장 좋은 네. 방법이 지금 떠올랐어요.
1: 뭐예요?
0: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1: 뭔가요?
0: 방법. 책을 읽는 거.
1: 책을 읽는 거. 네. 좋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이제 좀 이런 책을 계속 알려주는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0: 우리?
1: 우리? 책 쓴 라디오와 책을 듣고 읽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이다.
2: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 최애는 부처님의 어떤 노래를 가져올까? 혹시 불교 음악을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닐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원래의 바이브대로 이제 한국 가요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엔하이픈의 카르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업을 짓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제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나의 책임으로 끝없이 돌아온다고 보는데 이게 케이팝에서는 늘 끊어낼 수 없는 처절한 사랑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카르마라는 노래가 굉장히 이제 케이팝에 많은데 다 죄다
1: 아,
0: 네,
1: 진짜요?
0: 이런 메시지를 담은 제목이 카르마든 이
1: 아.
0: 가사에 카르마 등장하든 이게 죄다 너는 내 운명이라는 사랑에 가까운
1: 오.
0: 해석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와 이 현생에서의 이 케이팝이 말하는 카르마 간극이 너무 다른 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 해석에 가까운 카르마를 좀 즐겁게 흥겹게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방금 혜윤님에게
1: 네.
0: 이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이
1: 네.
0: 뱀파이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 네. 뱀파이어 세계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0: 뱀파이어와 카르마.
1: 네. 그래서 가사에 너의 송곳니에 묶인 날부터 우리 둘은 매듭 위 매듭으로 묶여서 어떤 세상보다 단단하게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윤회에 계속 이제 윤회의 사슬이 존재하겠다 이 얘기죠. 우린 끊어낼 수가 없고.
0: 뱀파이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인 거네요.
1: 네.
0: 잘 들었고요.
1: 네.
0: 최애는 부처님이 불교를 덕질로 접근한 책이었다면 불교를 직업으로 접근한 영화를 가져왔어요. 바로 더 납작 엎드릴게요. 인데요. 법당에 있는 불교 출판사에서 5년차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혜인의 직업적인 괴로움과 불교적 깨달음을 보여주는 1시간짜리 독립영화입니다. 이제 불교 출판사라서 벌어지는 그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 혜인의 직함이 뭐 편집자님, 팀장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살님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1: 맞아요.
0: 출근하자마자 예배를 드리면서 졸기도 하고 점심 메뉴가 매번 콩나물 비빔밥이라서 콩나물에 질리기도 하고 또 어딜 가나 있는 진상 신자들과
1: 아하.
0: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는 이 혜인의 극락과 지옥을 오가는 일상을 볼수 있습니다. 동명의 에세이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1: 아,
0: 읽었는데
1: 맞아요.
0: 이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일터로서의 불교는 어떤지 더 자세히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1: 오늘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은 찍먹을 해본 시간이었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뭔가 불교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방송이 아니라 덕질을 해본 사람, 요즘 좀 삶이 버거운 사람, 혹은 종교는 없지만 불교가 궁금한 분들 모두에게 있는 책 소개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5: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6: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교통정보.
7: 이제 오후 5시인데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립니다. 이후로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다시 정체고요. 강변북로는 구리방면 가양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 있었던 사고의 여파 때문에 방화대교 이전부터 지금 월드컵대교 쪽으로 길게 밀려있고요. 또 당산지역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시속 30km 안팎인데 여기 통과하는 데만 50분 정도 걸립니다. 강남권 도로에도 정체 구간이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동작대로 이수교차로에서 사당역 쪽으로 쭉 밀려있고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초역 사이는 양방향 모두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할 때나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논현역 쪽으로도 정체고요. 언주로 내곡라들목에서 구룡터널 통과하는 데도 밀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변하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에 잃지 않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중심을 잃지 않되 새로운 것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 바비킴의 골목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앞에서 서울 종로 3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 익성동 골목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정말 오래된 한옥도 남아있고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서 외국인도 또 내국인이 우리가 가도 참 좋은 곳이거든요.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아서 참 반가웠습니다. 아, 요즘은 참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생활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만의 중심은 잃지 않되 새로운 것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경제도 기본은 지키되 변화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갈 필요가 있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약 24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인 92만 호는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립니다. 또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호를 새로 공급합니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전체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7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형 평형을 늘리고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간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SNS 의존도를 줄이는 데는 이용시간 제한보다 직접적인 위험경고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SNS 화면에 정신건강 관련 경고문을 보여주고 이용욕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정신건강 미해와 관련이 있다는 경고문의 억제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도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일정 시간 이용한 뒤 휴식을 권고하는 안내는 효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이 직접적인 경고가 이용자에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SNS에 정신건강 위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SNS 과의존 위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추석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최근 5년 사이 약 40% 늘어서 평균 2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추석 기간 송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모님 세대에게 보낸 용돈은 평균 21만 3천 원으로 2021년 15만 4천 원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평균 19만 원, 30대 22만 원, 40대는 24만 3천 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도 커졌습니다. 자녀들이 받는 명절 용돈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학생은 평균 7만 1천 원으로 학생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고등학생은 8만 6천 원, 대학생은 9만 1천 원이었습니다. 용돈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매년 같은 금액을 드린다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물가를 반영한다는 응답이 30%, 가족과 상의한다는 답변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 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리투표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리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투표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앞에 여는 말에서 영국의 한 매체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종로 3가가 뽑혔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은 만약에 이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온다면 흔히 가는 관광지 말고 여기는 꼭 보여주고 싶다는 장소가 혹시 있으세요? 네.
1: 그렇죠. 종로 3가도 물론 아주 좋은 곳인데 저라면 그 전주 한옥마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사실 다녀왔는데 그 한옥마을이 너무 좋은 게 그 전체적인 한옥 가옥도도 좋지만 그 골목골목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 비빔밥, 전주 비빔밥도 맛있고
0: 너무 맛있죠.
1: 또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막걸리도 한번 먹어보라고 권유해주면 우리 한국의 멋도 더 잘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간 김에 남원도 좀 들렸다
1: 그렇죠. 너무 좋죠.
0: KTX 타고 이렇게 좀 들어보면 되니까 코스 좋아요. 괜찮죠.
1: 그렇죠. 네.
0: 군선 팀장님.
2: 우선 저는 이제 전라도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도 참 멋들어진 곳들도 정말 많기도 맞죠. 해요. 근데 저는 그 숲을 좀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산 속에 있는 템플스테이나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추천을 좀 드려서 좀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방향, 이 방향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오늘 아주 좋은 곳들 많이 소개해 주셔서 재무 전문가로 나오신 건지 아니면 여행을 소개해주는 전문가로 나오신 건지. 자, 이렇게 여러분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경제 고민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출동지는 충남 서산시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
2: 네, 오늘의 주제는 불안해서 이제 하나 둘 늘린 보험 오히려 내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보험을 추가해야 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남길지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 나눠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가 된 주부입니다.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건강과 보험인데요. 현재 제가 들고 있는 보험은 총 11개.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보험을 더 들어야 하나 하고요. 그러던 차에 마침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 동생이 득달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 어머, 언니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 어디 아파? 언니 이제 곧 6학년 되잖아. 얼른 나이 앞자리 바뀌기 전에 꼭 들어야 될 보험이 있어. 지금 안 들어두면 평생 후회할 수 있어.
4: 그래? 내가 하루하루 몸 컨디션이 다르긴 해. 나이 먹는다는 게 슬프다 슬퍼.
3: 언니 지금 한가하게 슬퍼할 때가 아니라니까. 병원 기록 하나라도 더 남으면 병력 때문에 심사에서 다 튕긴다니까. 얼른 서둘려야 되겠다. 막차 놓치고 손 흔들어도 소용없어.
0: 놀리는 것 같아. 어쩌래.
1: 꼭 들어야 될 게 많이.
0: 아, 동생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더 아프기 전에 뭐라도 하나 더 들어야 하나 싶어서 일단은 제 보험부터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막상 하나씩 살펴보니까 보험은 11개나 되는데 왜 가입했는지, 어떤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험이 많으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뭐 꼭 그렇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 생각하면 함부로 정리하기도 겁이 납니다. 새 보험을 더 가입하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부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보험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꼭 좀 알려주세요. 네, 지인 설계사가 찾아와서 지금 안 되면 나중에는 나이 때문에 가입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저라도 좀 마음이 조급해질 것 같거든요. 사연자분도 그렇게 하나 둘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이 무려 11개나 됐는데 정말 보험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을까요?
2: 제 대답은 단칼에 아니오였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보험부터 좀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좀 전달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저희는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말씀 좀 전달을 해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보험에 대한 이제 불안감만 키우는 건 좀 아닐까도 싶거든요. 그런데 사연자님의 이제 보험 증권을 하나씩 좀 열어보게 되니까.

0: 보험은 많은데 정작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셨습니다.
1: 네, 사연자님은 매월 36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계셨는데요. 뭐 이걸 단순하게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하면 총 내시는 돈이 8,640만 원입니다.
2: 많다.
1: 아, 많죠. 네. 그런데 보험료는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달 한 달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50, 60대가 되면 뭐 암도 걱정되고 치매도 걱정되고 간병도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때마다 뭐 월 2만 원, 3만 원, 5만 원짜리 이렇게 보험을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2: 사실 월 한 2, 3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좀 별 부담 없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근데 이게 하나둘 늘어나면은 나중에는 꽤 큰 돈이 될 수 있는 것 잖아요.
0: 네,
2: 마치
0: 그렇죠.
2: 그 카드 할부값처럼.
0: 네, 맞아요.
2: 모이고 보면 누가 이렇게 썼어?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0: 하나하나 사실은 이제 따져보면 별로 안 비싼 보험들처럼 네. 느껴지거든요. 2만 원짜리 한 건, 뭐 3만 원짜리 한 건.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쌓이다 보면 월 보험료가 이제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괜찮아 좀 보일 수는 있어도요. 소득이 줄어든 뒤에는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계속 다가오시는 연령대가 분명히 가까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에는 지금 보험료가 얼마뿐인지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까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2: 그러면은 뭐 월 36만 원이라는 그 금액만 보고 많다 적다를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내는 보험료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겠죠?
1: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연자님 님도 보험 증권을 정말 한 뭉특이를 보내주셨어요.
2: 그래도 보관하고 계셨네요.
1: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왜 가입했는지 뭐 어디서 어떤 보장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보험을 가입했고 어떤 보장이 되는지 정말
2: 맞아요.
1: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보험을 보면서 월 36만 원을 어떻게 20만 원대로 줄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보험료가 세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36만 원, 월 36만 원이면 정말 보험료가 많은 걸까요?
2: 그냥 숫자만 보면 저희가 항상 뭐 한 100 단위로 그렇죠. 내시는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1: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나운서님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몸무게가 100kg 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은 100kg가 많이 나가는 걸까요?
2: 일단은 몸무게가 세 자리 수면은 적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런데 서장훈님처럼 키가 2m가 넘는다고 보면요.
2: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 정도면 적당할 수 있죠. 2m에 100kg이 넘는 거면.
1: 그렇죠. 보험료도 사실 똑같습니다. 나이나 소득, 가족 구성, 그리고 기존 보험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건 보험료의 크기보다 그 돈으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 그렇겠네요. 뭐 월에 내가 200 버는데 36만 원이다 이러면 좀 많을
1: 그쵸,
2: 수 있지만
1: 그쵸.
2: 뭐 1000을 버는데 36만 원 이러면은 크지 않을
1: 네.
2: 수 있죠. 네. 그럼 사연자님의 보험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거는 어떤 보험이었나요?
0: 네, 우선 먼저 이제 갱신형 보험부터 좀 살펴볼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2: 네.
0: 사연자님에게는 2019년도에 이제 가입하셨던 3만 원대의 10년 갱신형 보험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만 원대니까 괜찮아 보여도 다음 갱신 시점에는 60대 초반에 한 번, 그다음에 그 다음은 70대 초반에 한 번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품이었거든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형 상품은 그때 이제 갱신되는 시점의 위험률이라든지 아니면 연령 증가분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가 올라갈지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3만 원 뭐 60대도 3만 원, 70대도 3만 원 똑같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2: 그러니까 같은 갱신형이라도 몇 년마다 갱신되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먼저 그 갱신 주기를 확인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사연자님에게도 5만 원대도 30년 긴 이제 갱신형 상품이 좀 있었는데요.
2: 네.
0: 이건 저희가 오히려 좀 유지를 좀 권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이제 증권에 이제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갱신형이 나쁜 보험이니까 해지부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는 건지 현재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0: 굉장히 좀 있으셨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사연자님께 오히려 암 진단비가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이 진단비를 좀 줄이자 이렇게 좀 건의를 좀 드렸어요.
1: 왜 암이 또 걱정되는 50대, 60대이신데 왜 암 진단비를 줄이셨어요?
2: 사연자님의 암 진단비가 총 7천만 원이셨는데요.
1: 네.
2: 그런데 저는 사실 7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다른 보장에 활용하는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암이 더 걱정되는데 왜 진단비를 줄여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맞아요.
2: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암 진단비 정말 중요한 보장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을 쉬면서 생활비 드는 거를 그 우리 암 진단비로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50대나 이제 60대는 은퇴를 앞두고 분명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진단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이제 길어졌을 때에 대한 부담도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를 한 번에 받을 것이냐 이 진단비에 대한 기준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치료가 길어졌을 때 얼마나 좀 반복적으로 보장을 또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같이 받으린 거죠.
1: 그러니까 암 진단비를 줄였다고 해서 암 보장을 약하게 만든 건 아니네요. 오히려 진단 이후에 그 치료 과정까지 같이 보신 거죠?
2: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사연자님도 암 진단비를 아예 없앤 건 아닙니다.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그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암 치료 관련 보장을 보완을 해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암 진단비는 진단받았을 때 받는 한꺼번에 받는 목돈으로 생활비를 쓰시는 거고 치료 관련 보장은 실제 치료 과정에 필요한 비용에 대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암에 걸렸을 때 그 한 번에 받는 돈뿐만 아니라 좀 치료가 길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2: 그쵸.
1: 거네요. 뭐 요즘은 사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암 치료가 사실은 한 번의 수술로 끝나면 너무 다행인 거거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1: 네.
0: 특히 일부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나 아니면 면역 항암 치료제처럼 고액의 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만 치료 방법과 그러니까 억제 또는 이제 약제 또는 이제 급여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본인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좀 차이가 날지는 이거는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보험이 어떤 치료를 또는 어떤 조건으로 보장을 좀 받을 수도 있는지까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1: 근데 좀 궁금한 게 치료비가 그럼 많이 들 수 있으면 진단비를 그냥 뭐 한 1억, 2억 이렇게 크게 준비해서 그걸로 치료비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예전에는 그 네. 방법이 옳았거든요. 왜냐하면 1억, 2억, 3억, 5억까지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1: 네.
0: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암으로 재택하시냐고도 여쭤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대에서 60대가 암 진단비를 그렇게 크게 올려서 보험료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 보험료도 상당히 좀 많이 나갈 뿐더러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초 한 번만 딱 지급이 되고 그 담보는 사라지는 담보였잖아요. 하지만 치료비 같은 경우에서는 보장 이제 상품에 따라서 계속 치료당 반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비 일회성 그다음 반복 지급 치료비 이 차이가 분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단비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진단비를 더 늘리시기보다는 당연히 현재 보장에 좀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님은 진단비 일부를 좀 줄여서 치료비 쪽으로 옮기신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암 진단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남겨두고 나머지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서
1: 네.
2: 치료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장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보장의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1: 네.
2: 비급여 암 치료를 받을 경우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해드렸습니다.
1: 1년에 최대 1억 원이라고요? 오,
2: 네.
1: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만약에 내가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최대 5억 원이고, 10년이면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입 그 가입할 상품에 이제 보장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치료가 맞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까지가 다 맞아 떨어진다라면 네.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반복적인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셨다라면 5년에 5억, 10년 동안이다라면 10억 원까지도 반복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 이제 지급 여부와 보장 금액은 상품의 약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 반드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네. 네. 암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진단비로 끝이지만 이런 치료비 보장은 상품의 보장 기간이 100세라면 보장 조건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겠죠.
1: 지금까지 그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그 보장은 좀 다시 정리되고 보험료도 어느 정도 줄었을 것 같은데 보험료가 이것 말고도 그 진단비 말고도 또 세고 있던 곳이 있었나요?
0: 네. 바로 운전자 보험 한 건을 저희가 좀 찾아냈는데
1: 네.
0: 그 사연자님이 월 3만 원씩 내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는 이제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 벌금 이 대표적인 운전자 관련 보장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만 가입을 했을 경우 만 원대로 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다 가능해집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런데 왜 3만 원 또는 5만 원 또는 10만 원까지 납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이유인 즉슨은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뭐 상해 담보 아니면 골절 아니면 사망 보험금 이런 이제 관련 쪽으로 이제 보장들이 계속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게 가입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 네. 네. 사연자님도 이미 다른 건강보험에 상해 관련 담보 보장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도 운전자 보험에 또 비슷한 보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 다 필요한 거죠.
2: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운전자 보장은 남기고 다른 보험과 겹치는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월 1만 원도 20년이면 사실 240만 원이잖아요.
1: 큰돈이에요.
2: 그렇죠. 보험료를 줄일 때는 한 번에 큰 돈을 줄이는 것보다 이렇게 만 원이나 2만 원씩 세는 곳을 찾아서 막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이렇게 하나씩 조정하고 그 실제로 보험료랑 보험 개수도 좀 많이 줄었나요?
0: 네. 우선 갱신 주기가 이제 짧았던 보험들은 이제 과감하게 좀 점검을 해서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
1: 네.
0: 암 진단비를 현재 상황에 맞게 또 조정까지 좀 도와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이제 중복되는 부분까지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서 그 결과 이제 월 36만 원이었던 보험료를 28만 원대까지 이제 낮추게 됐고
1: 오.
0: 보험 개수도 너무 복잡했거든요. 11건에서 6건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2: 그런데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됐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1: 네.
2: 보험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또 무조건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죠.
1: 네. 이 보험은 11개나 가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보험을 뭐 추가해야 하나 고민이셨던 58세 청취자님의 사연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머니특별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과 중복된 보장을 정리하고 과하게 준비된 암 진단비를 조정하는 대신 치료비 보장을 보완해서 보험은 11개에서 6개로 월 보험료는 36만 원에서 28만 원대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전문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집 보험료도 뭔가 돈이 새는 것 같은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요.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나영 팀장님 앞으로 문자가 왔어요. 4488님이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 TBS 머니특별시 애청자가 되었고요. 보험 관련 다양한 사연과 전문가님들의 정보 듣게 되면서 저희 보험증권을 모두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도저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서 사연을 문 팀장님 방송을 듣고 상담을 했습니다. 주말에 문 팀장님 팀장님이 와서 분석 설명이나 이해가 잘 되게 상담을 받고 문 팀장님께 저희 보험을 위임했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문 팀장님 파이팅 보내주셨어요.
1: 네,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네. 아산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청취자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너무나 이 청취자님도 너무나 그 보험을 많이 들고 잘 들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분도 아니나 다를까 지인분들한테 10년 갱신짜리 보험만 엄청나게 140만 원 정도 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분의 사연을 쓸 겁니다.
0: 그래서 좀 보험도 줄여드리고 보험료도 네, 줄여드리고.
1: 많이 줄여드렸고요. 네. 거의 뭐 50만 원 미만으로 줄여드렸고. 그래서 지금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만족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소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0: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편하게 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내주신 민원은 7687님이 주셨는데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암에 걸리면 산정특례로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요.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 같은 치료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정특례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암 진단비만 준비하면 되는지, 아니면 치료비 보장도 따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산정특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산정특례가 어떤 제도예요?
2: 네, 우선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암처럼 이제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좀 걸리셨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에 이제 본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암으로 이제 산정특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된다라면 일반적으로 암 관련으로 급여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이제 5%로 이제 수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암으로. 그렇다면 5%. 5만 원인 거죠. 네. 치료비가 5만 원이었다라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금액보다 사실은 훨씬 큰 돈으로 이제 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반복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환자의 부담은 계속 크게 줄어들 수가 있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암은 산정특례가 이제 있으니까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산정특례 가 적용되면 암 치료비가 무조건 5% 나오게 되는 건가요?
1: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뭐 산정특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암이면 모든 병원비가 5%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그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급여에 대한 부분만 네.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는 산정특례의 5%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
0: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에 해당해서만 받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건데 그럼 실제 그 암치료에서 산정특례만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때예요?
2: 우선은 암치료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저희가 뭐 치료 방법도 상당히 좀 많이 다양해지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표적항암치료나 아니면 면역암치료 같은 경우에서도 약제 종류나 아니면 약 그 암의 이제 종류 그다음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그 환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환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제 금액 또한 천차만별 좀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수술 방법도 일반적인 그 내과적 수술이 아니고 로봇 수술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도 모든 게 다 로봇은 다 비급여 적용입니다. 아. 네, 그러면 5%의 3년 특례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0: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얼마가 필요하냐. 네.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1: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걸 알아야 보험을 왜 준비하는지도 감이 사실 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수술은 병원과 수술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공개된 비급여 자료를 보면 전립선암 다빈치 로봇 수술은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갑상선암은 평균 9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0: 비싸네요.
1: 그렇죠. 비싸요. 물론 병원에 따라서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같은 암 수술이라도 뭐 일반적인 급여 수술을

0: 선택하느냐, 비급여인 로봇 수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이 확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부담될 수 있는 게 바로 항암 치료인 건데요. 그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어떤 약을 나한테 맞아서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몇 번 내가 복용을 해야 되거나 몇 번 치료를 반복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느냐,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는 없는데, 비급여 상태라면 월 수백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 방법도 있고, 네,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연간 몇 천만 원까지 치료비가 발생했다라는 사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만 모든 표적 항암이나 모든 면역 항암 치료가 비급여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안심을 좀 하셔도 좀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 이제 기준에 들어오는 치료도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무조건 다 비급여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0: 항암 치료는 무조건 비급여는 아니다, 그렇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네, 우선은 실손보험이 있다라면 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대부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이거는 정말, 네, 틀리고 싶지만 틀릴 수가 없겠네요.
2: 반 전문가 되셔가지고요. 네.
0: 아니, 만약에 다 해결이 된다면 사실 암보험을 우리가 따로 들 필요가 없겠죠. 정답은 X. 당연합니다.
1: 네, 우선은 정답은 당연히 X가 맞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지만,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서 또는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금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 보장이 받을 수 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아닙니다. 또 암 치료가 길어지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거기에 이제 뭐 교통비, 간병비, 생활비처럼 실손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이 비용 부담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 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너무 많죠.
1: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뭐 나머지 보장은 없어도 돼, 이렇게 결코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진단비와 치료비 이 역할은 구분을 해서 나한테 맞는 상품을 좀 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0: 그 진단비와 치료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자면,
1: 네, 우선 암 진단비는 말 그대로 내가 암에 이제 발병이 돼서 진단이 한번 딱 떨어지게 되면 내가 가입한 금액에 만약에 보장금이 5천만 원이다라면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자유입니다. 간병인을 쓰시든 아니면 약값을 쓰시든 아니면 교통비, 생활비를 쓰시든. 근데 이 단점은 최초 1회만 보장.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나 전이가 됐다라고 해도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은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보장이 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상품군들이 너무 많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단순 뭐 수술을 받았을 때 아니면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구분을 지어서 몇 회 보장을 해주느냐 아니면 몇 억까지 보장을 해주냐, 이거는 보험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적인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비와 치료비는 분명 역할이 다르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사실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내가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치료가 또 몇 달, 몇 년 또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암 주요 치료비, 뭐 즉 수술이나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주요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상품마다 지급 기준과 횟수는 정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단비가 암에 걸렸을 때 한 번 받는 돈이라면 치료비 보장은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때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0: 여러
2: 차이가
0: 번
2: 그렇죠.
0: 받을 수도 있는.
2: 뭐 연간 뭐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는 보험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이 차이점을 보고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0: 그러면은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싸다고 하니까 비급여가 무조건 비급여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그거는 또 아닌데요. 네. 그 암보험은 이제 무조건 가입하는 게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무엇을 좀 보장을 하는지 거기에

0: 이제 진단비가 있는 건지 치료비가 있는 건지를 한번 무조건 먼저 보셔야 된다. 이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비가 나는 충분하게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또 진단비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입하실 필요는 저희는 없다라고 좀 보는 거고 반대로 진단비는 있는데 치료비가 없으실 수 있거든요. 네. 반복 지급이 되는. 그럼 그렇다면 진단비보다 당연히 우선순위는 치료비 보장이 좀 되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비급여 치료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상품마다 당연히 보장하는 치료와 금액, 당연히 지급 횟수, 보장 기간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짜리 그 1억짜리 안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 1억이라는 비용만 보고 보장이 충분하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거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암 진단비가 1억인지 치료비 보장이 1억인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진단비 1억은 진단받았을 때 목돈으로 한 번에 받는 구조일 수 있지만 치료비 보장은 실제 치료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저도 암보험을 점검할 때는 진단받았을 때 얼마 받고 또 치료를 시작하면 무엇을 받고 또 비급여 치료를 선택했을 때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를 꼭 보고 있습니다.
1: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산정특례가 있다고 해서 암치료비 걱정을 모두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급여 치료비가 무섭다고 보험을 뭐 무조건 가입할 필요 많이 가입할 필요도 없겠네요.
0: 그렇죠. 한 거는 과연 불급입니다. 무조건. 네. 그러니까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냥 최소한의 그냥 사회적 안정망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암진단비는 암진단을 받았을 때 필요한 큰 돈을 목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재원인 거였고요. 거기에 암치료비 보장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 좀 추가로 대비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암 치료는 한 번에 이제 치료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복 치료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지급되는 진단비만 당연히 볼 것은 아니라 치료비 보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오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산정특례가 있다고 안심할 수도 뭐 비급여가 걱정된다고 보험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죠. 우리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내 보험이 진단부터 실제 치료 과정까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945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암보험에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암 주요 치료비 중 어떤 걸 우선해서 봐야 될까요? 이 두 보장을 함께 가져가는 게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0: 이 보장의 이름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잖아요. 항암 네. 방사선 치료냐 항암 약물 치료냐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것 같거든요.
1: 둘 다 치료받는 거.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는 다른 개념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주요 치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도 치료고, 약물 치료도 치료고, 수술도 치료로 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에 그냥 치료를 받게 된다라면 반복 지급을 해준다. 이거를 계속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암의 진단이 됐을 때 방사선 치료만 받는 경우 또는 약물 치료만 받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1: 아, 구분해서 이렇게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0: 이게 네. 어떤 거를 저희가 치료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비도 다야. 필요하고요. 방사선 치료도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1: 네네.
0: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그 보험사마다 그 암 주요 치료비에 이게 다 들어있는지 따로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보험사는 이거를 다 통합해서 1억 원, 연간 1억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사가 있고 어떤 데는 따로따로 가입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러니까 보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2: 보장에 그 거기에 있는 약관, 보장 네.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1: 네. 우리 3845님도 질문 주셨는데 저 1년 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 우선은 이분이 몇 년간 납입을 했고 또 이 보험 상품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인지 뭐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이 사이에 또 어떠한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도 보셔야지 요거를 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뭐 무조건 살릴 수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쵸. 좀 어렵고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는지를 그쵸. 살펴봐야 되니까
2: 물론
1: 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2: 네. 그 아는 설계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기면서 보험료를 늘리지 마시고요. 보험 증권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거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저는 이제 삼층 구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비는 실손에서, 생활비는 진단비에서, 치료비는 치료비 보험 보장에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각자 그 보험의 목적에 맞는 걸 상품을 잘 찾으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에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때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끝곡인 로이킴의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다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이 시각 고속도로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퇴근 정체 구간 많이 늘었는데요.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신천나들목에서 안현분기점 쪽으로도 정체인데 안현분기점 1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의 여파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은 곤지암 부근 1차로에서 방금 사고 났고요.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하남분기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지날 때나 불암산 요금소에서 삼패산 터널 쪽으로 길게 밀려있는 가운데 노고산 2터널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한남대교 중간부터 물리기 시작해서 양재까지 정체 이어져 있고요. 죽전휴게소 조금 지나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니까 2차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9: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10: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9: 둘째,
10: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셋째,
10: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9: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1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11: TBS 교통정보.
12: 확실히 명절 앞두고 물류 이동이 많다 보니 퇴근 정체도 평소보다 더 심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은 마장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쭉 물려있는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35분 정도 걸리고 홍지문터널 안에 1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여기서만 1시간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월드컵대교 조금목과 1차로에서는 고장차 견인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그래도 한남대교까지는 서행 이상 속도 내실 수가 있겠는데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여기서도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요. 동부외산도로 성수대교에서 상계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이상 되는데 이렇다 보니 강변북로에서 동부외산도로 진입하려는 차들도 정체가 심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

0: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해서 제법 더웠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정체 구간은 많이 줄었지만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서만 50분 정도 걸리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도 비슷합니다. 한남대교부터 물리기 시작해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한강다리 중에 동호, 성수, 영동대교가 모두 강 북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논현로 학동역에서 강남 을지병원 쪽으로 가는 길 4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화도 부근에서 사고 나서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처리 중인데요. 이 때문에 3km 정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반드시 마치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눈, 남미, 소낙비와 목련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놓고 나는 부릅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0: 국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가을 청취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사람은 가을에 평소보다 1.5배 더 가사를 곱씹어 듣는다고 하네요. 멜로디보다 가사가 먼저 들리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 가사 위주로 한번 노래를 선곡해볼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life.
1: 본조비, It's my life 들으셨습니다. 가을 청취. 저도 오늘 이 사람이 가을에는 멜로디보다 더 가사에 집중을 한다. 뭐 이런 글을 어디서 봤는데 저를 다시 돌이켜봐도 일정 부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본조비 노래는 808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야간 택배 기사입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졸립기도 하고 잠시 쉬고 싶기도 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잠 깨게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본조비, It's My Life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이고, 야간 택배 기사. 그럼 밤새 하시는

0: 또 좋은 곡으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선물을 하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박서연의 2588 대리운전, 배칠수의 꽃배달과 함께합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앨리스 인 체인스 Wood. 이어서 Vampire Weekend, Oxford Comma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8086 아까 야간 택배기사님 써주신 거 쭉 읽다 보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다시 드네요.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좀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의 고마움도 느끼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New Order, Age of Consent. 이어서 Guns N' Roses, November Rain. 네, Guns N' Roses 노래는 44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네. 5584번님. 어제는 영화관에서 슈퍼맨을 보았네요. 늦은 시간이라서 관객은 15명 내외였고 너무 좋았습니다. 늦은 시간 강추합니다. 노래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슈퍼맨을 보셨다고 하셨네.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스파이더맨 잘못 쓰신 것 같아요. 5584번님 이거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슈퍼맨이 아니라 스파이더맨이겠죠? 저는 슈퍼맨 하는 줄 알고 또 반가워가지고. 네, 노래 듣겠습니다. 빌리 조엘입니다. 피아노맨.

6259번님입니다. 연애만 시작하면 제가 작아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제법 당당한 편인데 이상하게 연애만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맞춰주게 됩니다. 상대가 연락이 조금만 뜸해져도 제가 뭘 잘못했나 싶고 싫은 것도 싫다고 말을 못합니다. 결국 관계가 끝나고 나면 왜 또 나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연애를 하려면 뭐부터 바꿔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6259번님. 네, 사연 잘 읽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멀쩡한데 연애만 하면 작아진다 그거죠. 근데 그거 배려 아니에요. 불안입니다. 연락 조금만 뜸해지면 내가 뭐 잘못했다 생각한다고요. 그거 눈치 보는 거지 사랑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자아축소라고 해요. 관계를 지키려고 나를 줄이는 거. 근데 그렇게 줄이다 보면 결국 상대방은 원래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 아, 왜 또 나를 잃어버렸을까 이런 생각만 남는 거겠고요. 이제 음악으로 치면은 둘이서 같이 합주를 하는 건데 내 악기 볼륨을 많이 줄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한 명의 소리가 커서 잘 티는 안 나는데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내 소리는 거의 안 남죠. 그럼 뭘 바꿔야 할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싫으면 아 그거는 좀 힘든데 라고 말하고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게 되고 두 번 참으면 그때서부터는 그게 패턴이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대방은 6259번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또 나중에 또 아 난 이런 게 좀 싫었어 난 이런 게 좀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아 너 사랑이 변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던질게요. 지금 그 관계에서 6259번님 목소리는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50%가 안 되면 이미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게 기울어져서 얻는 사랑은 없습니다. 작아지지 마세요, 6259번님. 지금까지 스누디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0: Killers, Read My Mind 들으셨습니다. 오늘 그 연애하는 분 6259번님 사연을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런 관계가 꽤 많죠. 연애하면서 둘 중에 서열이 마치 있는 듯한 그런 연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이 TV에 연애 상담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가끔 보면은 이런 관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절대 건강한 거 아니니까 6259번님 그냥 넘기거나 져주거나 그렇게 계속 지속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그 공부를 통해서도 있지만 일반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고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참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6259번님 사연 너무 고마워요.
1: Stop.

Pixies, Where is my mind? 5462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Travis, Love will come through. 두 곡 들으셨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닉네임이 샵 0951 TBS 95.1 메가헤르츠. 닉네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야, 문자로 온 게 아니라 그 TBS 앱으로 왔는데 닉네임이 참 그냥 제가 할 말을 여기다 닉네임으로 쓰시네요. 네, 강어달님 꼭 안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강어달리님 오셔서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또 좋은 곡 많이 들었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 다시 한번 강어달님 꼭 안아주세요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이죠. 추석의 특집으로 저희가 좀 특집이라고 하기도 조금 쑥스럽긴 한데 저희가 그동안 초대석 모셨던 분들 좀 선별을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그 가수분들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얹어서 의외로 DJ가 하고 있는 밴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추석 그 방송 중에 권순우 밴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K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흐른 세월 흘러 참으면 홍시가 된 땡감을 아나요? 땡감 땡감 땡감 손대지 말아요.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 시각부터 도로 위에 통행량이 많습니다. 평소 이 시간대보다 전체적인 통행량 자체도 늘어 있고요.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체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또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염창나들목 주변 이후로도 여의도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고장차 소식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로 뒤로 영동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도 밀립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지금 도봉터널 나와서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K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4: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5: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8: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늘 도로 위 전체적인 교통량이 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유 있게 두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노들로 한강대교 방면으로 여의 하류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가 있고요. 이 사고 지점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도 또 한 건의 사고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의 사고로 뒤로 정체가 심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도 한남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으로 방화대교 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시속 20, 3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 사이,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시속 30, 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 월계 1교부터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

0: 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1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7: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8: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9: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0: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9: 아, 네, 죄송합니다.
1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3: TBS 교통정보
1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하늘이 맑은 가운데 서울은 한낮에 29도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출근길 정체는 빠르게 정리가 되고 오늘은 물류 이동도 많고 또 조금 이르게 귀향길 서두른 분들로 종일 전체적인 교통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 사고 있고요. 차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도 사고 소식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 부곡 진출로 부근, 또 인천 쪽으로도 역시 부곡 진출로 부근의 사고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